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이 날마다 색다르게 물들어가고 고향 마을에는 국화꽃이 곱게 피어 향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요즘 따라 높아진 하늘, 부드러워진 가을 햇살을 바라보니 그새 날 내 고향의 초가집과 고향길이 그리워 나고 있습니다. 이맘때쯤이면 내 고향의 초가집에는 잠자리가 날아예고 코스모스가 한들한들거리고 외할머니는 푸독수수를 삶아놓고 손군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짙어가는 가을과 함께 오늘의 요즘 한마당에서는 고향집과 가족을 그리는 노래들로 마련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우리 함께 박은하 씨가 부른 노래 꿈속의 고향을 감상하면서 고향의 향수에 젖어봅시다.

시간을 가지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노래를 즐겁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면서 부모님께서 즐기시는 노래 고향산 기슭에서를 요청해봤습니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0: 가끔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이가 든다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어쩌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마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신을 사랑하고 시간의 소중함을 여기며 아름답고 슬기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도 합니다. 북경에서 근무하는 홍순영 씨는 고향이 화룡시인데 세월이 흘러도 소학교 담임교원 김금순 선생님을 잊을 수 없다면서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홍순영 씨는 김금순 선생님의 올바른 가르침이 있었기에 오늘날 자신이 어엿한 공무원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김금순 선생님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꼭 찾아뵐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서범 부조사계서를 요청해왔습니다. 여정아 서봄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나 장사 근래에도 많이 했습니다. 저 무슨 둘레를부터 시작해서 고사리, 그다음 그 차단, 특히는 그 차단의 장사 잘 아이 됐습니다. 그 감지하고 바꿔먹다 나가나. 네, 이래 장사를 하자면 예? 머리를 써야 됩니다. 사사에 해방돼야 됩니다. 내 근년에 또 새 항목 하나 됐습니다. 1년 사시삼철 다 해먹을 장사를 한번. 이것도 큰 기업이지 뭐. 봅시다. 행사 전화들을 대신에 쳐줍니다. 예? 아, 한 통 변기 50조입니다. 이 군일을 치러본 분들은 잘 알 게입니다. 이 군일에 한번 이 전화 변기를 하자면 야, 골이 뻥하고 목이 아프지, 손목이 해나는 애나지. 배인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 그리고 특히 그 품면목을 알거나 관계 서먹서먹한 사람들한테 전화 연결을 했다가 야, 당신 누기던가? 내 당신을 알던가? 이러면 얼마나 창피상가? 체면이 깨낀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우리 여러분들이 체면을 위해서, 예, 그 신체 건강을 위해서 뭐 체면이 깨끼려면 내 깨끼고, 병원에 입원하려면 내 입원하면 되지. 또 늙은이들하고 어린아들은 절반 가격으로, 뭐 6살 때부터 리버이라는 말을 듣는 게 이제 싫지겠지.
2: 아이고, 뭐 젊어요.
1: 네.
2: 내 좀 보살.
1: 뽑소. 네. 아가? 아, 어때?
2: 이거 뭐 젊어해. 머리를 잘 썼다 해. 내 정말 담보가. 앞으로 큰 사업을 할 사람이구만.
1: 뭐 차차 크게 되겠었지.
2: 자, 그럼 이거 좀 어디 부탁하.
1: 오요요, 손님 대단한다. 무슨 좋은 일 있습니까?
2: 우리 아들이 학교에부터 다 해.
1: 축하한다, 축하요.
2: 그 내야 주요한 손님들은 내 직접 다 연결해야돼서 걔가 그래서 내일 저녁 6시까지 국제 호텔 2층 오라고 통제해준겨.
1: 알았습니다.
2: 자, 여기야 내 전화내역.
1: 그러니까 요 내용대로 아주 친절하게 화끈하게 연결을 해드릴 된다.
2: 야야야야야야.
1: 자, 갑시다. 이야, 대박.
3: 어머니, 사람들도 사실 빠르기도 빠르다. 호칭인가 나 이거 빨리 링기 해야 되겠는데 그건 좋구나.
1: 대형 맨에 딱 어디다 써먹겠지. 아, 싱크 메유 세세
2: 메유. 어, 저 금방 병원에서 나왔잖아.
3: 말이 다 하는가 잼까. 라발. 와, 한쪽 한 미설 봐.
1: 미설 미설.
2: 이거 봐봐. 그 한쪽 말을 하게 했으면 좀 중점 내용 알아듣게끔 하소.
3: 다 알아듣습니다. 아이고, 로마. 예. 와, 한쪽 한 민발 틀려마.
1: 아, 민발 틀라. 따다리 민발 틀라.
3: 칠 거 생각하면 정말 옆머리 그저 한 12조
2: 아 그 말은 마스고 그저 머리 뻥뻥 해주고 해. 그 손에 일소라는 게 잡히겠지.
3: 아이고 그 부인도 군일 치르고 나면 그저 어머 이렇게 사나를 은혜 나면
2: 얼쑤구만 얼쑤구만. 나도 내 생긴 치르느라고 있잖아. 온 한날 전화통에 붙어서 직접 전화질을 했대.
3: 예.
2: 내가 한 번도 오른쪽에 맨피 올 뻔했어.
3: 그거 많이 포기했어.
2: 어찌는 어찌는
1: 저 부인 먼저.
2: 아, 아줌마 이건 절대 아니 됐구만.
3: 어째서?
2: 예? 내 항상 단방 내일 저 조심 안 붙었어.
1: 예. 안 붙었어. 축하합니다. 축하. 자, 이렇게 합시다. 아, 이렇게 고운 일에 얼굴을 붓기지 말고.
2: 예.
1: 아, 집에 하는 은혜 할게요.
2: 예. 그 우리 안에 어, 공모 중점 아, 그 중점 연경계 아니라 중등 전문 학교 붙었어.
1: 아, 중간에. 예. 아이들지 중저이든 대학이든 다 우리 민족이 훌륭한 후대를
2: 아 그래서 그렇자고
1: 그렇자고 저 지배하는 은혜학교 붙었어
3: 우리 안?
1: 예
3: 우리 안은 리영대 사립 순너이 대학에가 탁 붙었어
2: 내 소리 나고 있구만 무슨 게라 사립 대학이라
3: 야 사립 대학은 뭐 대학이 아니고
1: 저 이렇습니다 그 남성분 쪽에서 양보를 좀 한번
2: 아 그건 절대 아니죠 자 이거 보다시피 손님이 이렇게 많단 말이야
1: 이거 저 손님이
2: 연결해야 된다
3: 아이고 여기까지 것도 무슨 손님이라고 칭크라미스리 치매 깎이겠으리 여자 끝이지요
1: 사람들이 옳습니까?
2: 이게 어째 연기 씨네 전화번호 책 뺏겨 왔잰가?
3: 그렇지만 아들이 친구들하고는 적당하셔 내 얘 요래봐서 여집들에는 한 번씩 싹 다 부재를 했습니다 어찌다 우리 집에 일이 생겼는데 이때 아야는 어찌 알겠습니까?
2: 아 하긴 그렇소구만 나도 길에서 저렇게 준비한 게 없구만 예.
3: 나는 얘 주일마다 달마다 1년 동안 빚이 없다는
2: 아이고 하긴 그렇소구만
3: 예.
2: 그 우리 민족이 풍성스가니까 그 방법이 없었지매 그런데 이 근간에 이제 네. 그 이상한 바람이 분단 말이고
3: 무슨 바람?
1: 무슨 바람?
2: 그 첫돌 생일은 제쳐놓고
1: 네.
2: 생일이란 건 예. 원래 자식들이 정성껏 사 차려서 부모님들께 효도를 하는 건데
1: 네, 그래.
2: 아, 이 근간에 보소 제절로 제 생일을 청한단 말이고
1: 어, 이게 바로 얘 제절로 자기한테 효도를 드린다는 게
2: 네?
1: 네, 그런 게
3: 아이고, 이거 보셔, 이거 보셔
1: 네.
3: 요즘에는 얘 처중 아들도 생일 센다는 말이 이렇게 돈단데 그러지 않을까?
2: 무슨 게란구?
1: 그 말이 도는 게 아니라 초중 아들이 생일이 뜨르르하게 센다
2: 아, 이거 학생 아들 것이 일하게 되면 이게 아이 되는데 이게
3: 아이고, 나는 그것이 어찌겠습니까? 금년 1년 내 모든 일을 이렇게 싹 다 지쳐놓고 또 그시 친구들이 시동생기를 시리만 한 네 여섯 번은 다녔습니다
2: 여섯 번도?
3: 예
2: 아이고 그냥 그렇게 많지 않구만 무슨 나는 내 친구 처제들이 결혼식만 금년에 열 번 넘어갔다 왔어
3: 어머 모두 처제들도 많기도 많네
2: 아이고 그건 그래도 괜찮구만 나는 내 친구 한 사람이 군이래만 해 내 5년 동안 내 여덟 번이나 갔다 왔구만
1: 미지 5년 동안에 한 사람이 이러디
2: 아, 이 사람들이 이게 내 말을 고쳐야 되는다
1: 에이?
2: 이거 봐봐
1: 네.
2: 내 친구 그 사람이
1: 네.
2: 5년 동안에 네 번 결혼했어
1: 네?
2: 네. 그 결혼할 때마다 있잰데 결혼할 때마다 아 생겨지니까 또 타올도 안 치니 또 네 번 그래서 5년 동안 여덟 번 했는데
1: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무 또 재간도 있다 야
3: 난 어찌겠습니까 여러 군일들을 싹 지쳐놓고 누구시 9년 1년 막을시 동창만회를 12번이나 다녔습니다
2: 동창만회만 12번
3: 어찌
2: 그게 거짓말이 그래
3: 어그머니 동창만회를 맞으면서 한번 다수한율을 맞으면서
2: 한번
3: 예 지나서 그리고 풍년 가를 맞으면서 냈다
2: 한번
3: 순결하고 결백함을 상징하는 눈꽃을 이렇게 맞으면서 한번
2: 모두 네 번이구만 무슨
1: 네 번
3: 그래 네 번이 맞지 보세요 저중동창 고중동창 석교동창 세패지
2: 예
3: 그러니까 동창 패들마다 주나 추동 그랬거나 네 번 3, 4, 12, 12번
1: 맞습니다
2: 그래 그 유치원 동창만은 아예 안 담도
3: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1: 하여간 예, 이 어떤 사람이 이런 행사들을 만들어냈는지 그 사람을 찾아내다 노벨사 줘야 됩니다. 노벨사.
2: 예. 노벨사 말입니다.
1: 첫돌이요, 결혼잔치요, 아버지 어머니 환갑이요.

0: 뭐든 돈을 달라고.
1: 아, 그냥 부조리 해야지.
0: 동상만 해요. 내 생일이요. 소중 애들이 생일을 세요. 과거 동무들, 유치원 동무들, 어찌 참고만 있게.
1: 아이고, 뭘 잘한다. 정말, 야!
0: 그렇지. 야, 그날이 빨리 오라. 치셔. 번호 누를 줄 안가?
2: 안가.
1: 오, 똑똑하다.
0: 치셔. 근데 어째 집에서 아이 치고 밖에 나왔으니까?
2: 아빠 욕한다.
0: 이리 고문하러 어째요? 치우.
2: 연희야? 내 나나다. 무슨 일인가?
3: 조금 내 것만 쓰.
1: 아, 내가 보자.
2: 야,
1: 어째?
2: 좀 조용하면 안 된가?
3: 차라, 차라.
4: 손님이 성격을 쓴다.
0: 손님이 치시.
2: 야, 복잡하다. 스트레스 받겠다. 하는 게 아니다. 무슨 일인가 하면 야, 우리야.
0: 동지들이 행동 시작했습니다.
1: 아니 내가 먼저 해야 돼.
3: 야
1: 아줌마 이게 정말 답답하다 이거.
5: 선생님 아들이 다 모여서 선생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발 꼭 좀 참석해 주셔. 예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저희는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사랑으로 이끌어준 선생님의 정성어린 가르침과 친구처럼 또한 어머님처럼 저희 옆에서 저희한테 힘을 주시는 선생님이 안 계셨더라면 어찌 저희들이 오늘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선생님, 사실 저희 부모님들은 저희가 대학에 붙었다고 주타 손님들을 청할 준비를 했댔습니다. 행사 많은 세월에 이해는 감다. 하지만 얼굴이 뜨거워서 도저히 참석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저와 저희 동창생들은 가진 방법과 노력을 동원해서 저희 부모님들을 설득시켜 오늘 저희 부모님들과 함께 선생님을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생을 깨끗하게 성실하게 티 없이 살아나갈 것을 오늘 선생님 앞에서 맹세하고자 선생님을 모시려고 한다. 선생님

0: 빠진 것 같아서 내 집에 좀.
1: 아, 대체 아줌마는 어디 간 거?
2: 나도 집에 가서 탈을 해보고.
1: 아, 토론은 무슨 토론? 자, 저기 아이고, 저 40달 아니고 30달 18달 아, 이게 개업한 날에 이렇게 시토리를 싸게

가을은 빛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향기도 좋아 오고 가는 길손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을 수놓는 갖가지 꽃들은 모든 사람들과 친숙하고 친근합니다. 현재 광동성 광주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나서리 씨는 부모님을 찾아뵌 지 오래되어 특별히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 문안 인사를 전하려다고 했습니다. 또다시에 계시는 나서리 씨의 아버지는 작년에 위암 수술을 하시고 지금은 건강 회복에 진력하고 있으며 어머니는 아버지의 병간호를 하느라 바삐 보내고 있답니다. 하여 라서리 씨는 아버지께서 어서 건강을 회복해 가정의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바라면서 노래 나는 해바라기를 요청해봤습니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바람 따라 가을 향기는 더욱 진하게 퍼집니다. 파란 하늘 아래 국화꽃 향기 가득한 들판을 걸어본 것도 가을의 별미가 아니겠습니까? 더문시에 살고 있는 백향옥 씨는 올가을에는 3년간 연애를 해온 남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데 국화꽃의 깊은 향기만큼 결혼 생활도 향기로웠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식 날 축하해주고 응원의 박수를 보내줄 가족과 친척, 친구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면서 노래 꿈이 피는 계절을 요청해봤습니다. 행복한 결혼식을 올리길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사랑을 나누었던 고향길은 그대로인데 처갓집은 기와집으로 바뀌었고 개구쟁이들이 뛰어놀던 운동장은 사라졌습니다. 세월이 류술하더니 고향 마을도 많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잔잔히 부는 실바람에 향기로운 불꽃 내음이 실려오면서 고향의 정을 다시 느끼게 합니다. 네, 그럼 여러분께서도 향기로운 가을 정취와 함께 고향의 인정세태를 다시 한번 느껴보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하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당신이 기쁠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현국화입니다. 상큼한 에너지, 밝은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 여성 클럽 출발합니다.

로마의 정치가 카토는 80세가 됐을 때 그리스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의 친구들은 카토를 놀리며 이렇게 말했죠. 아니, 그 나이에 왜 그렇게 어려운 그리스어를 배우나? 카토가 대답했습니다. 오늘이 내게 남은 날 중에서 가장 젊은 날이라서 시작했네. 그래요, 오늘이 내 남은 인생에서 가장 어린 날, 가장 젊은 날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오늘이 행복해지기 위한 최고의 날임을 알게 됩니다. 세상 어떤 달력에도 나중에라는 날은 없습니다. 오늘 할 일, 지금 해야 할 일을 미루지 마십시오. 행복이 저 앞에 있는데, 사랑이 저 만치에 있는데, 나중에 행복해지면 되지, 나중에 사랑할 거야. 이러면 행복도 사랑도 모두 물 건너가겠죠. 남아있는 내 인생 가장 젊은 날,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미루지 마세요. 남은 인생 중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기에 소중히 다루고 열심히 살아야 하겠죠?

그래요.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내 남은 인생 중에서 가장 젊은 순간입니다. 네, 이런 소중한 순간을 저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여성클럽은 안계숙 작가님의 글 노래의 힘 그리고 좋은 음악들로 준비했습니다. 위챗 애플릿에 롱광 덴탈을 검색해 조선호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여성클럽은 흑룡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족분들은 뭘 하고 계시는가요? 네, 금방 최진희 가수의 노래 듣고 왔는데요. 최진희 가수의 목소리가 저는 참 매력적이어서 최진희 가수의 노래를 꽤나 좋아하는 편입니다. 노래가 주는 위로와 용기, 추억 이런 것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은 안계숙 작가님의 글 노래의 힘이라는 이런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노래로 또 우리 삶 속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그런 변화의 이야기를 담은 글입니다. 그럼 함께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나는 결혼 후 20년 넘게 전업주부로 살아왔다. 그러던 중 갱년기가 찾아와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일상의 모든 게 무의미해 보였고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졌다. 감당하기 어려운 소극적인 감정들이 내 안에서 소용돌이치면서 점점 삶에 대한 열정을 잃어가게 됐다. 언젠가 나도 갱년기를 겪겠지 하고 가볍게 생각했던 일이 실제 나에게서 벌어지니 그 체감은 생각보다 훨씬 고통스러웠다. 처음에는 갱년기를 의심하지 못하고 단순히 피로가 쌓여 몸살이 난 줄 알았다. 감기약을 먹어도 좀처럼 낫지 않고 피로감은 근육 통증으로 이어졌다. 어디라고 꼭 짚을 수 없이 온몸이 찌뿌둥하고 아팠다. 나이가 들어봐야 부모 마음을 안다더니 내가 아프고 나서야 엄마를 떠올리게 됐다. 엄마도 내 나이 때부터 아프다는 말을 달고 살았던 것 같다. 40대 후반에 자궁수술을 한 엄마는 호르몬 부족 때문인지 늘 고단해하셨다. 그때는 갱년기라는 단어가 사람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아서 우리는 그저 엄마가 수술 받을 때 피를 많이 흘려 그러는 줄 알았다. 시간이 지나서도 엄마가 늘 기운이 없어 하자 연세 들어서 그렇겠거니 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때 산부인과에 모시고 갈 생각을 못하고 산 게 참으로 한스럽다. 엄마가 돌아가고 이슥해서도 엄마의 갱년기를 의심하지 못했다. 갱년기가 나에게 찾아오자 기운을 차릴 수가 없어서 집안 청소도 게을리 하게 됐다. 아프기 전에는 매일 화장실을 빡빡 닦았고 며칠에 한 번씩 수건을 싹 꺼내서 삶았다. 계절이 바뀔 때면 옷장 안에 양말 수납장도 다 정리하고 가족들의 신발도 먼지가 묻을 새라 닦으며 깔끔을 떨었다. 이런 내가 집안일을 방치하기 시작했고 날이 갈수록 점점 하기 싫어졌다. 주부의 손길이 닿지 않은 집안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나름 깔끔하다고 자부하던 나인데 한번 손을 놓아보리니 집안 곳곳에 먼지가 내려앉았다. 그런 어수선한 집안에 하루 종일 박혀있다 보니 사람이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신경은 예민해 있었고 몸은 더 아픈 것만 같았다. 보다 못한 남편이 집안에만 있지 말고 노래 교실에라도 다니며 콧바람을 쐬라고 등을 떠밀었다. 무슨 난데없는 노래 교실이냐 싶어 남편을 쳐다봤더니 동료의 아내도 갱년기를 심하게 겪었는데 노래 교실에 다닌 이후로 사람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며 나보고 한번 다녀보라고 권유했다. 누구보다 갱년기를 잘 극복하고 싶은 사람은 나였다. 그래서 전에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노래 교실을 다니게 됐다. 큰 기대는 없었지만 막상 취미를 가져보니 생각보다 노래 부르는 일이 너무 즐겁고 재미있었다. 사람들과 어울려 노래를 부르는 시간 동안 우울한 감정이 사라졌다. 노래 교실에서는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악보 보는 법도 익혔다.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운다는 건 어려운 일이었지만
차근차근 배워나갔더니 어느 순간 눈에 들어오게 됐다. 노래를 통해 내 삶은 생기와 활력으로 가득 채워졌다. 수업을 들을 때나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나 내 얼굴엔 항상 웃음꽃이 피어있었다.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충만함과 자신감이 내 안에 가득 차오르는 것 같았다. 노래 교실에 다닌 지 반년쯤 지나서부터 노래는 내 일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다른 일이 생겨 참석이 어려워져도 한 반에 다니는 지인한테 물어서 그날 배운 내용을 익히려 했다. 집에 돌아와서는 나도 모르게 노래를 흥얼거리게 되고 매일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으니 언젠가부터 제법 기교도 늘고 표정도 풍부해졌다. 집에서 한껏 예민해했던 내가 시도 때도 없이 노래를 흥얼거리니 남편도 덩달아 좋아했다. 노래 교실은 단순히 노래를 배우는 곳이 아니라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자신의 다른 모습을 발견하는 곳이었다. 하여 삶의 재미를 되찾을 수 있는 소중한 장소였다. 어느 날 노래 수업이 끝난 후 우리는 모두 모여 피자 파티를 하기로 했다. 평소에 수업 시간 동안만 함께했던 우리는 그번 파티를 계기로 더 친해질 수 있었다. 우리는 노래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가족, 취미, 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쉬이 친구를 사귀지 못하는 나였는데 같은 취미로 선교사와 친구까지도 했다. 그녀와 나는 때때로 수업이 끝난 후 바로 집에 가지 않고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그날도 선교사는 집에 일찍 들어가 봤자 을씨년스러운 날씨 탓에 기분만 꿀꿀할 것 같다며 노래 교실 근처 카페에 들어가 따뜻한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했다. 비 오는 날인데다 주중이라 카페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다. 우리는 창가 자리를 찾아 앉았다. 카페 직원이 주문한 커피를 가져다 줬다. 그날따라 커피잔 위에 동동 떠있는 하트 모양의 거품이 눈에 들어왔다. 선녀사와 나는 약속이나 한 듯 그 하트를 망가뜨리기 아까워서 입으로 가져가기 전에 먼저 핸드폰에 담았다. 그때 손녀사가 우리도 젊은이들처럼 셀카를 찍어보자고 제안했다. 서로 마주 앉았던 우리는 사진을 찍기 위해 한쪽에 모여 앉았다. 손녀사는 팔을 길게 뻗어 핸드폰의 촬영 버튼을 눌렀다. 그런데 마음에 드는 사진을 찍지 못했다. 손녀사는 자신의 사진 기술을 탓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면서 우리 나이에 사진을 찍어봤자 기분만 상한다고 입을 모았다. 방금까지 부풀어 올랐던 마음이 김빠진 고무 풍선 마냥 가라앉았다. 바로 그때 우리 앞 테이블에서 혼자 노트북을 열어 작업하던 젊은이가 다가오더니 저기 괜찮으시면 제가 찍어드릴까요? 라고 묻는 것이었다. 소녀사는 고맙다며 핸드폰을 그 젊은이에게 넘겨줬다.

핸드폰을 받아든 젊은이는 우리를 손녀사가 앉았던 자리에 나란히 앉아보라고 했다. 빗속에 서 있는 창밖의 커다란 가로수가 배경이 돼 화면이 더 멋지게 나온다면서 말이다. 젊은이는 성의껏 사진을 찍으며 웃으세요, 찍습니다. 하나, 둘, 셋! 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사진을 확인한 후 젊은이는 만족스러운 듯 손녀사에게 핸드폰을 돌려주었다. 우리 둘인 사진을 보며 마치 대학생 시절로 돌아간 듯 깔깔 웃었다. 마음에 쏙 드는 사진이 여러 장이나 됐다. 진짜 잘 찍었네요. 고마워요. 자리로 돌아간 젊은이는 다시 귀에 이어폰을 끼고 노트북 좌판을 두드렸고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바람직한 젊은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날 카페에서 찍은 사진이 유난히 마음에 들었다. 우리는 마치 젊은 시절로 다시 돌아간 듯 한껏 들떠서 수다를 떨다가 아쉬움을 안고 헤어졌다. 만약 노래 교실에 다니지 않았다면 손녀사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그랬다면 그날처럼 분위기 있는 사진도 찍지 못했을 것이다. 노래 교실에 다녔기에 갱년기도 별탈 없이 잘 넘겼다.

전에는 카페 같은 곳은 젊은이들의 전용 공간이라는 생각에 감히 발을 들여놓을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은 종종 분위기 좋은 카페에 찾아 들어간다. 향긋한 커피향을 맡고 카페마다 다른 인테리어를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속의 우울함이 말끔히 씻겨 내려가는 것 같다. 20여 년 동안 가족을 위해 바삐 살아온 나는 노래 교실을 다니면서 새 삶을 살게 됐다.

금방 안계숙 작가님의 글 노래의 힘을 공유해드렸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임영웅의 노래입니다. 인생.

네, 인생이라는 노래 듣고 왔는데요. 가사가 참 의미 있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어떻게 가사에 귀 기울여 들으셨나요? 네, 워낙 리듬감도 좋고 멜로디가 좋아서 가사에 집중했으려나 모르겠네요. 네, 안계숙 작가님의 글 노래의 힘에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고 왔는데요. 그래요, 노래는 이렇게 듣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돼줄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직접 또 노래 교실에 다니면서 노래를 배우고 또 잠시 쉬어가는 타임, 아, 저로서는 정말 부럽습니다. 노래와 함께 행복한 이런 후반생을 즐기는 모습이 상상이 되는데요. 노래로 100세 시대 제2막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며 삶의 활력을 찾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노래를 배우고 싶지만 이 나이에 무슨 이렇게 하면서 걱정이 많으신 분들, 오늘 저희 방송을 계기로 가장 젊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보세요. 시작할 용기가 있다면 오늘이 바로 인생 최고의 무대라고 합니다. 그럼 네, 제가 준비한 노래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실 여러 곡을 준비했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노래가 어떤가 싶어서 네, 미운 사랑이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으면서 배워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럼 함께 노래를 우리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흥룡강 초선호 방송 여성클럽 노래교실입니다. 네, 함께 미운 사랑 배워봅니다.

네, 미운 사랑 어떻게 따라 부르셨나요? 저도 가사를 보면서 따라 불렀는데요. 네, 이 시간 귀 기울여 주신 모든 청취자분들 오늘도 멋진 하루 되시길 바라봅니다.

네, 오늘도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기획 편집 진행의 현국화였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더 밝은 에너지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네, 책과 음악이 있는 행복한 문학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류넉입니다. 네, 문학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의 행복한 문학 만나보시죠.

네, 행복한 문학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화기에 힘을 준다고 흐르는 물을 잡을 수는 없듯이 강하게 붙잡으려 할수록 어휘력 관계는 쉽게 틀어집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바라볼 때 비로소 서로의 숨쉴 틈이 생기고 그 틈이 관계를 더 오래가게 합니다. 너를 미워할 시간에 나를 사랑하기로 했다라는 책 중의 한 단락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을 내 뜻대로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보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너무 큰 기대를 내려놓으면 관계는 훨씬 돈독해집니다. 관계를 오래도록 지켜주는 비결은 바로 적당한 관심과 여유입니다. 관심을 주면서도 내 마음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성숙한 어른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내려놓고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일 때 관계는 강제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단단해지는 법이라고 하는데요. 너의 생각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노력하는 모습, 너의 버릇을 다 좋아하지 않아도 존중하는 마음,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 관계의 기초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나뭇잎이 바람에 살랑이지만 뿌리는 단단히 땅에 박혀있는 것처럼 관심으로 서로 연결이 되고 여유로 서로를 성장시키는 우리들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학 시간에서는 계속해서 따뜻한 추억이 있는 윤민호님의 작품 텔레비전의 깃든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세월은 류수와 같이 흘렀다. 명길이는 이듬해 현 중점 고중에 입학했다. 고중에 입학하여서도 아들은 텔레비전을 보겠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공부에 정력을 쏟았다. 고중에 다니는 3년 사이 아들은 한 번도 텔레비전을 보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우리 집 흑백 텔레비전은 박스 안에서 거스란히 몇 년 잠들 수밖에 없었다. 3년 후 아들은 대학에 입학했고 5년 후 딸에도 장춘에 있는 대학에 입학했다. 이 소식이 동네에 전해지자 부근의 집들에서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18평방미터 셋집에서 대학생이 둘이나 나왔다면서 칭찬이 자자했다.

어쩜 아이들이 텔레비전도 한 번 보지 않고 공부하더니 끝내 성공했구나. 딸애까지 대학도에 붙게 되자 우리 부부는 이젠 우리도 문화생활을 즐겨야 하지 않겠느냐며 먼지를 뒤집어 쓴 텔레비전 상자를 내려왔다. 정말로 몇 년 만에 상자를 열어서인지 흑백 텔레비전에도 먼지가 적지 않게 묻어 있었다.

아내가 몇 번이나 닦은 텔레비전을 나는 흥분된 심정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켰다. 그런데 앞불싸 텔레비전을 켜도 새까만 화면만 나올 뿐 감감 무서지겠다. 화면이 근본 켜지지 않았다. 이튿날 나는 날이 밝기 바쁘게 삼륜차에 텔레비전을 싣고 수리부로 향했다. 수리부 기소라는 검사해보더니 시무르게 웃으면서 이 텔레비전을 더 이상 못 봅니다. 모든 부속품이 습기에 부식되어 이제는 부리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다.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텔레비전을 얼마 보지도 않고 상자 속에 넣어두고 보관했는데 버리게 되다니.

68평방미터 단칸방에서 셋집살이를 하다 보니 겨울이면 온 집안에 김이 꽉 차던 일이 떠올랐다. 나는 아까워서 팔면 얼마 받을 수 있는가고 물어보았다. 소리보에서는 이 텔레비전은 캐스로부터 부속품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쓸 수 없다고 했다.

나는 울며 겨자 먹기로 또 운송비를 주고 삼륜차에 싣고 오다가 쓰레기통에 버렸다. 버리면서도 몇 번이나 그 쓰레기통을 뒤돌아보았는지 모른다. 주인을 잘못 만난 텔레비전이 불쌍하게 여겨졌다.

그래도 그 흑백 텔레비전 때문에 자식들을 엄하게 교육시켰고 자식들의 의지도 키우지 않았나. 이런저런 생각에 갈마들면서 나는 집으로 오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나 한 사람의 노동으로 자식 둘이나 대학 공부를 시키려니 우리 집 가정 형편은 여유가 없었다. 딸이 장춘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우리 집에는 여느 집에 거의 다 있는 텔레비전이 없었다. 그래도 우리는 두 명의 대학생을 키운 보람으로 남들보다 자긍심이 넘쳐 흘렀다.

세월이 흘러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번듯한 직장에 출근하게 됐다. 첫 월급을 받은 아들은 21인치 마츠시다 채색 텔레비전을 사들고 집으로 찾아왔다. 아버지, 어머니, 우리를 대학 공부시키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젠 쉬면서 텔레비전도 시름 넣고 보세요. 그 텔레비전을 보면서 난 콧마루가 시큰해 났고 아내도 돌아서서 눈곱을 찍는 것이었다.

1992년 어느 여름날 대학을 졸업하고 상해의 모 대기업에 출근하던 딸애가 불시로 비행기를 타고 왔다.

0: 말도 없이 웬일이냐?
1: 아버지, 어머니, 이젠 연세도 적지 않은데 어떻게 불때는 집에서 계속 생활하겠습니까? 제가 엘리베이터 아파트를 사드릴게요. 이튿날 딸에는 내 손을 잡고 룡정 시내를 석회 훌뜯 돌아다녔다. 그러다가 도시 한복판에 높이 솟은 해안강이 내려다 보이는 엘리베이터 아파트를 샀다. 집은 이미 장식이 다 된 상태였다. 문제는 가정용 기물이었다. 한이 구차하게 살아온 우리는 아들이 사온 텔레비전을 새 집에 갖고 가려고 했지만 딸에는 절대 안 된다면서 그 텔레비전을 중고 상점에 팔고는 49인치 고화질 텔레비전을 사오기까지 했다.

이사하는 날 정든 경외마을을 떠나는 내 마음은 착잡했다. 거진 감리라더니 우리에게도 이른 날이 올 줄 어찌 생각이나 했으랴. 자식 농사 무린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다. 흑백 텔레비전도 보이지 않고 자식들을 공부시켜 이젠 자식들의 덕을 보게 됐으니 인생이 정말로 꿈만 같았다. 안타깝게도 지병으로 앓던 아내는 1996년에 끝내 저세상으로 떠났다.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나를 보고 우리 애들 잘 키웠지 하고 미소를 짓는 것이었다.

요즘 따라 운동을 하고 집에 들어와 아내가 사준 텔레비전을 볼 때면 먼저 간 놓친 내가 그립다. 그런데도 아들이 액정 텔레비전으로 바꿔주겠다니 얼마나 좋은 세월인가. 난 아내가 누리지 못한 행복까지 다 누리면서 아들 딸의 효도를 받으면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행복하게 보내고 싶을 뿐이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따뜻한 추억이 묻어나는 잔잔한 감동을 두는 텔레비전에 깃든 이야기, 네, 윤민호님의 작품이었습니다.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네, 책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속삭이는 친구입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프로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에 본 한 문장을 여러분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 속의 한마디가 여러분에게 영감의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내면에 귀를 기울일 줄 알 때 비로소 삶이 깊어집니다. 우리를 진짜 성장하게 만든 순간들을 떠올려보면 그중 많은 것들이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피어났습니다. 과거에 흔들리지 말고 미래에 겁먹지 마세요. 혼자라는 삶의 방식은 때로는 고요하고 평온하게, 때로는 충만하고 아름다운 여행처럼 다가올 겁니다. 인생의 대답을 너무 성급히 구하지 마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진짜 좋은 일은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조용히 찾아오니까요.

내가 뱉은 담배 연기는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공중장소에서 흡연을 금하시고 간접흡연에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0: 感情。双枪将说着站起身来，把马解下来，朝双枪就要动手。罗成一看，一不做二不休啊，干脆把他干掉就得了。什么干爹不干爹的，留着他就是个祸害。他跑到杨林那一告发我，那不彻底完了吗？罗成之所以跟他说实话，就没想留着他。再看他一转身，把白龙马解下来，任邓班安飞身上马，噌楞，把五钩神飞亮银枪就端平了。爹，对不起，儿可要以小反上了。不过爹，身手你也白给呀，年老不讲筋骨为能啊，您非得死在我的枪底下不可。要依我说呢，您带着宝剑呢，干脆自己抹了脖子就算了，何必让我费事？罗成安拿命来！他们二人要双枪对单枪。
1: 안전운전은 생명을 지켜주는 마지노선입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신호를 준수하는 작은 실천이 당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과속은 곧 위험입니다. 특히 학교 주변에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릅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신을 파는 순간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졸음운전, 피로운전, 음주운전도 금물입니다. 속도를 줄이고 규칙을 지키는 그 순간 우리는 함께 안전한 도로를 만듭니다. 당신의 안전운전이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안전운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뉴스입니다. 9월 9일부터 13일까지 2026년 중국 국제서비스 무역교역회가 북경 수강공원에서 개최됩니다. 중국 국제서비스 무역교역회는 글로벌 서비스 무역 분야에서 규모가 가장 큰 종합전시회이자 우리나라가 개방을 확대하고 협력을 심화하며 혁신을 선도하는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우리성은 75개 우수기업과 기관을 조직해 교역회에 참가했습니다. 흑룡강 전시구는 4567 현대화 산업 체계 구축, 신질 생산력 육성, 우리나라 대북 개방 신고지 조성을 주선으로 하고 디지털 경제, 빙설 경제, 창의 디자인, 의료 건강, 농업 서비스 5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일련의 서비스 무역 솔루션과 실용적인 발전 성과를 집중 전시했습니다. 전시구 내에는 볼거리가 풍부하고 우수 기업들이 총집결했습니다. 할빈 빙설대 세계주식유 한 회사는 빙설 문화관광 서비스에 힘을 실어 얼음도시 명함을 빛냈고 목당강 산업협력단지, 감옥사국가 농업하이테크 산업시범구 등 특색산업단지는 우리성이 농업과학기술 서비스와 지역협동발전에서 거둔 탄탄한 성과를 집중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성의 지리표시 상품 총수가 203개를 기록해 동북 삼성과 내몽골 동부를 포함한 동북 삼성 1구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성내 지식재산 창출 질도 꾸준히 개선돼 올 6월 말 기준 전성 유효 발명 특허는 총 53,57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72% 증가했으며 인구 만 명당 고가치 발명 특허 보유량은 6.9건으로 13.11% 늘었습니다. 상표 유효 등록 건수는 59만 9천 건으로 7.11%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한편 지리 표시 상품의 관리 활용 및 보호 효능도 크게 향상됐습니다. 요하 동북 흑봉 국가 지리 표시 보호 시범구의 건설 및 준공 검수를 비롯해 동령 검정 귀버섯, 경안 입살, 지리 표시 보호 공정의 검수를 철저히 수행했습니다. 목당강시는 동령 검정귀버섯 국가 지리표시 보호 시범구 지정을 계기로 특색산업을 자원 우위에서 브랜드 우위 및 발전 우위로 빠르게 도약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목당강시에서 지리표시 전용표시 사용 기업은 100개사에 달하며 연간 생산액은 5억 9,4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동령 검정귀버섯은 2026 중국 브랜드 가치 평가 지역 브랜드 부문에 이름을 올리며 브랜드 가치 172억 2,2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가을 수확철이 다가오면서 우리 성의 식량 저장 기업들은 준비태세에 돌입해 핵곡물 수용, 저장 및 관리를 전방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동강 직속창고 2기 저장창고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마지막 공사 마무리 작업의 한창입니다. 9월 말이면 이 신축창고가 정식으로 가동돼 식량 저장고 용량이 20만 톤 늘어나게 됩니다. 식량 저장창고는 식량을 엘리베이터로 수송할 수 있습니다. 탕원 직속창고의 신축 곡물창고에서는 내부 순환 온도 조절 시스템이 막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밀폐된 순환 파이프를 통해 식량 품질을 보장합니다. 품질 검사도 무인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성 여러 지역의 식량 창고에 품질 일체화 자동 검사 시스템을 추가 설치했습니다. 현재까지 전성은 1,235억 4천만 근의 창고 용량을 확보해 새로운 곡물 수매 및 저장 수요를 전반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디지털 용강 식량 감독 관리 시스템은 이미 전성의 식량 입고 품질 검사, 저장 등 모든 핵심 단계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최근 선호현에 위치한 흑존우 식품 심층 가공 표준화 생산 공장에서 막 출하한 앵거스 소고기 꼬치 새 제품이 전국 각지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이는 기업이 출시한 8번째 흑존우 간편식품 신제품이기도 합니다. 기업은 중국 앵거스 소고기 고향의 자원 우위를 바탕으로 신선육 단일 판매 모델에서 벗어나 심층 가공 사슬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품 혁신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여 유구산업의 질적 향상과 효율 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할빈시 평방구에 위치한 케이스 뉴홀랜드 인더스트리 기계 유한회사 안에는 넓고 큰 두 공장의 골조가 차례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회사가 올 5월에 착공한 예비 부품 창고와 기술 전시 센터 건설 프로젝트입니다. 현장 프로젝트 매니저 정건의 소개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예비 부품 창고와 기술 전시 센터 두 개의 단독 건물로 구성됩니다. 예비 부품 창고는 면적이 약 0.72만 제곱미터로 완공 후 회사의 주요 부품과 소모품을 보관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기술 전시 센터는 약 3천 제곱미터로 고객에게 기계 제품을 전시하고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하는 등의 기능을 갖춥니다. 프로젝트 총 투자액은 5,800만 원이며 완공 후 가동되면 지역 공급망 효율과 전문 서비스 능력을 높이고 개선하는 동시에 회사의 농기계 정비, 신제품 기술 전시, 고객 체험 수준과 시장 점유율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 뉴홀랜드 중국 지역 및 몽골 대표이사 리강에 따르면 회사에서는 예비 부품 창고와 기술 전시 센터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 외에도 대마력 트랙터 고급 변속기 국산화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변속기 국산화 프로젝트는 기술 장벽을 깨는 핵심 돌파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2025년 착공한 이래 기존 공장의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도입해 200마력 이상 트랙터 변속기 변속기가 장기간 수입에 의존하던 역사를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현재 전동력 시프트 변속기는 정식으로 생산에 들어갔고, 무단 변속기도 2027년 1사분기에 이어서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는 물류 비용과 납품 기간을 크게 줄일 뿐만 아니라 품질 관리의 주도권을 스스로의 손에 단단히 쥘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현재 공장 제품의 95% 이상은 여전히 국내 시장에 집중돼 있지만 최근 3년간 기업은 새로운 청사진을 그려왔습니다. 할빈 공장을 글로벌 제조 체계에서 경쟁력을 갖춘 중요한 일극으로 만들고 할빈 제조 농기계가 자체 채널을 통해 전 세계 각지의 들판으로 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새로 가동된 예비 부품 센터는 수출 사업의 후방 지원을 튼튼히 다지고 기술 전시 센터는 전 세계 사용자에게 교육과 체험을 제공하는 교류 플랫폼이며 고급 변속기의 국산화는 국제 경쟁에 참여하기 위해 대체 불가능한 핵심 경쟁력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일전 농업 및 농촌부는 올해 풍수절 행사 종합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올해 중국 농민 풍수절 행사는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일련의 풍년 기념 행사와 각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펼치는 농민 서비스 및 축하 행사로 구성됩니다.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일련의 풍년 기념 행사는 중공중앙선전부, 교육부 등 17개의 조직위원회 구성원 기관이 공동 참여하며 총 47개의 중점 행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국 메인 행사는 호북성 양양시, 조양시, 동교촌에서 개최됩니다. 또한 농민을 주체로 한 행사로 조직위원회 구성원 기관이 전국 대규모 무료 진료 주간, 전국 과학보급의 달 농업농촌 메인 행사, 가을 소비 시즌 등 46개 중점 행사를 조직하게 됩니다. 한편 각 지역은 풍수절 주제에 맞춰 농민들의 생산 및 생활 수요에 중점을 두고 풍년 성과 전시, 농민 면모 선양, 농경 문화 계승, 농산물 소비 촉진 등 방면에서 지역 특색을 살린 다양한 축하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인성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因为一个人牵动一座城的怀。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영웅의 아들딸 극본 남철 연출 김훈이 22번째 시간입니다. 주부는 오리복이 선에서 사진 한 장을 넘겨받았다. 비행복을 입은 미국 군인이 거의 알몸인 일본 여자를 무릎에 앉히고 찍은 사진이다.
1: 이런 파렴치한 놈들이라고야. 어떻게 이런 장면을 찍을 수 있단 말이오. 团장 동무도 한번 보. 그놈들의 서방 문화를 좀 감상하.
2: 네, 더러운 놈들.
0: 등근은 사진을 쭉 찢어서 아궁이에 집어넣었다.
3: 이번에는 이걸 또 보십시오.
1: 어디 보기요?
0: 주부가 보니 그건 극장의 관람표였다.
1: 오늘이 며칠이요?
3: 11월 3일입니다.
1: 그쵸, 재밌구만.
3: 네?
1: 이거 뭐, 이건 오늘 저녁 일본 도쿄 대극장의 관람표구만.
2: 그러니까 그놈이 오늘 전투를 하고 나서 저녁에 극구경을 가려고 하는데 거꾸로 염라대왕 만나러 갔구만.
0: 이들이 한참 재미나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밖에 곽상이 도착했다.
4: 들어가도 됩니까?
1: 자, 어서 들어오시오.
4: 들어가기요.
0: 삼련 련장 곽상이 오늘 저녁 연회에 초대된 기극다리 기관 청수 교대환과 함께 들어섰다. 어깨가 쩍 벌어지고 잔등이 바위처럼 든든한 교대환은 곽상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커 보였다. 교대항의 군복 자락은 여기저기 불에 타서 단추도 채울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가죽띠를 군복 저고리에 메고 왔다. 붕대가 감긴 머리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작은 모자가 씌워 있었다.
1: 내가 오늘은 교대항 동무를 청했는데 괴보는 왜 왔소?
4: 정치위원 동지가 누구를 청했든 저는 손님 동무만 하게 하면 됩니다.
1: 역시 괴보의 머리는 빨리 돌거든. 자자자자, 자리에 앉아.
4: 네.
0: 교대항은 몇 근은 잘 될 커다란 신을 벗어 한쪽에 놓고 자리에 앉았다. 체격이 우람진 교대항이 앉아 집안이 한결 작아진 듯 싶었다.
1: 교대항 동무, 동무는 이번에 참 잘 싸웠어.
2: 그래, 동무는 우리 탈에서 처음으로 경무기를 가지고 분사식 비행기를 들고 왔어. 이건 말 그대로 세월호 잉어를 낚은 셈이지.
1: 오늘은 우리 단장 동무도 성과가 괜찮소. 교대항 동무는 비행기를 떨궜고 단장은 날아가는 꿩을 두 마리나 쏴 떨궜거든. 그래서 지금 그걸 삼고 있어. 아, 별로 갖춘 건 없지만 꿩고기나 맛보기요.
4: 전 벌써 대문어구에서 고소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1: 이젠 거의 익었으니 조급해 말고 조금만 기다려. 그런데 대항 동무, 상처는 어떠소?
2: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라팜탄이 좀 부리웠을 뿐입니다.
1: 아, 그때 우리는 정말 속이 바질바질 타들갔소. 온 산마루가 불바다에 잠긴 걸 보고 동무의 은폐호에 라팜탄이 떨어진 줄 알았지.
2: 제가 있는 위치에서 여러 발자국 떨어진 곳에 떨어졌습니다.
4: 꼭다리가 정말 대단합니다. 난 저 동무의 몸에 불이 달린 걸 보고 빨리 내려오라고 소리쳤으나 조동무는 덤비는 기색이 없이 불이 달린 모자와 저고리를 벗어던지더니 맨적성 바람으로 기관총 사격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탄약수가 제 거 긁어덮어 불을 끄지 않았더라면 이 솜저고리가 다 탔을 겁니다.
0: 성미가 수줍고 말수가 적은 교대항은 곽상이 자기를 칭찬하는 말을 듣자 너무 쑥스러워서 그 거대한 몸집을 어디다 둘지 몰라 했다. 등근과 주부는 그런 교대항의 모습을 보고 사랑의 감정이 더욱더 짙어갔다.
1: 그런데 그 모자가 교대항 동무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구만. 그래, 이 동무의 모자는 어떻게 됐소?
4: 저 동무의 모자는 벌써 제가 된 지 오랍니다.
1: 모자는 타서 제가 됐지만 사람이 무사했으니 천만다행이구만.
4: 제가 지난번에 비행기를 탑재길 때 비행사놈이 모자를 벗기는 전술을 쓰는 바람에 저도 모자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연락병과 모자를 옷 바꿔 쓰고 다닙니다. 후방구문에 말해서 우리 두 사람에게 모자를 내주도록 했십시오.
1: 그렇게 하지. 자, 이제부터는 교대항 동무가 비행기를 쏴떨군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게 좋겠소.
4: 그래, 오늘 전투에서 체득한 것을 한번 말해보.
0: 교대항은 난처해서 얼굴이 붉어졌다. 경험이요, 체득이요 하는 고급적인 수로들은 간부들이 사업 총화를 할 때 쓰는 말이지 자기와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교대항이다. 더구나 지휘관들 앞에서 그런 걸 어떻게 말하겠는가.
1: 오늘 적기와 싸웠던 과정을 그대로 말하면 돼요.
2: 전 별로 체득한 것도 없으니 말할 게 없습니다.
4: 아, 곡다리, 그러지 말고 말해보라고. 자기의 상급 앞에서는 실수를 해도 괜찮소.
2: 아니, 제 생각에는 우선 침착해야 한다고 봅니다. 비행기가 기세에 사납게 내리꽂을 때는 마치도 저를 잡아먹으려고 소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눈 한번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보다 나은 점이라면 날개가 돋친 것뿐이다. 네가 나를 맞히면 난 살 수 없는 몸이고 내가 너를 맞히면 너도 살지 못할 것이다. 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놈이 맞받아 내려올 때 이놈 어디로 도망칠 때냐, 네 놈을 박살낼 테다 하고 외쳤습니다.
1: 홀령아, 계속하오.
2: 네. 폭격에 희생된 조선 인민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조선을 만신창이 되게 폭격한 놈들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눈에서 불이 팔팔 일었습니다. 기고한 총을 안고 하늘로 싱싱 날아다니면서 그놈들을 모조리 쏴떨고 싶은 생각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1: 대항 동무, 산마루가 온통 불바다에 잠겼을 때 동무는 왜 사격을 멈췄소? 기관총이 고장이라도 났소?
2: 아닙니다.
1: 그럼 왜서?
2: 그때 저는 비행사놈의 마음을 녹자치느라고 그랬습니다. 놈들의 열주머니가 작다는 걸 알고 사격을 잠시 중지하고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놈들은 정말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놈이 내리꽂히는 순간

0: 그놈을 맞받아 한 배쯤 가겼습니다. 그랬더니 비행기에서 불이 확 뿜겨서 나왔습니다.
1: 바로 그거요. 이 과정이야말로 생동관 체득이고 경험이지. 이건 다른 동무들이 겪어보지 못한 일이지.
2: 고기가 다 익었습니다.
1: 자, 장을 차려. 오늘 등탄장 이사분 꿍고기로 우리의 영웅 교대항 동무를 잘 초대해야지.
3: 아, 고기가 익었는가? 아, 제가 먼저 검식해볼게요.
1: 이거 뭐지? 오늘은 미국 비행기를 쏴떨군 교대항 동무가 당당한 주인공인데 괴부가 또 한 발 앞서려고 설치고 있구만.
3: 이 동무는 우리 련이니 저도 같은 손님이 아니겠습니까?
0: 이것도 규를 변제란 말이오. 알겠어?
3: 규를 앞세우고 또 저를 난처하게 하는군요.
1: 대항 동무, 동무네가 오기 전에 团장 동주와 인원이 있었는데 우리는 전团 경기 사수들과 중기 사수들의 모임을 가질 생각이오. 그 모임에서 동무의 경험을 소개해야 하겠는데 동무 생각은 어떻소?
0: 정치원 동지, 저에게 다른 임무를 맡겨주십시오. 저는 그런 걸 못합니다. 저의 형편에 대해서는 련장 동무가 잘 알고 있습니다.
3: 네, 정치원 동지, 저 동무는 그 임무를 맡는 것이 비행기를 몇 대 더 쏴들고라는 임무를 맡는 것보다 더 어려워할 겁니다. 반에서 소집하는 회의에 참가해서도 그저 한두 마디밖에 하지 않습니다. 이 동무가 오늘은 몇 달 동안 말한 걸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말했습니다.
1: 그건 옳지 못한 생각이요. 무엇이나 다 단련해봐야 하오. 대항 동무가 자기의 체험을 말하는 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효과가 더 있어. 오늘 비행기를 쏴떨군 건 단순히 비행기의 한 대에 관계되는 문제거나 군사기술 문제가 아니오. 이건 사상면에서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오.
3: 그럼 우리 걱다리가 새색시가 시집가는 것처럼 수습더라도 한번 나서야 되겠군. 그렇게 하는 것이 정치적 의의가 있고.
4: 꿍고기가 들어왔다.
5: 자, 어서 들려.
6: 이야, 냄새 죽이는구만.
5: 자, 가자.
3: 이야, 이거 꿍고기 맛이 제법입니다.
7: 이야, 정말 고소합니다.
1: 이건 다 우리 团장 동지의 덕분이요. 그래도 장정을 했던 오랜 홍군전사가 다르단 말이오. 권총을 도방 갈기더니 꿍 두 마리가 떨어지지 않겠소?
0: 에이, 뭐가 대단하다고. 사실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오.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노루를 잡아서 대접하겠소. 진짜 사냥 솜씨가 어떤가 한번 보게.
4: 언제나 세심한 주부는 오늘 연회의 주인공인 교대항이 지나치게 체면을 차리고 있는 것을 보완했다. 교대항은 될수록 적게 먹었다. 고기 좀 더 작은 걸 골랐고 밥도 아주 적게 천천히 먹었다.
1: 대항 동무, 왜 그리 적게 먹소?
0: 아, 네, 많이 먹고 있습니다.
1: 동무는 고기도 작은 걸로 짚고 밥도 얼마 먹지 않았구만. 동무 체격에는 한쪽 구석도 차지 않겠는데?
0: 에이, 그러게 말이오. 처녀들처럼 부끄러워하는 게 전투적 작풍이라곤 꼼불도 없구만. 이젠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1: 곽상 동무, 나 좀 버기오. 밖으로 나오.
3: 네.
4: 주부와 곽상이 밖으로 나왔다. 정치위원이 심각해진 기색에서 곽상은 주부가 무슨 일로 자기를 부른다는 걸 진작 눈치챘다. 그가 먼저 입을 뗐다.
3: 저 곡다리가 배불리 먹은 것 같습니까?
1: 배를 불린 것 같지 않소. 아니, 아직 멀었을 것이오.
3: 정치위원 동지가 제대로 봤습니다. 그 동무가 배를 채우자면 아직 멀고도 멀었습니다.
1: 저 동무의 몸집을 보면 식량이 대단해 보이던데.
3: 그렇습니다. 저 동무는 한 대의 밥을 2섯은 먹고 농량짜리 만두도 열몇 개씩 먹습니다. 그만큼 일에 들어서서는 서너 사람 몫을 담당합니다. 3-400근 되는 마대도 슬쩍슬쩍 메고 다닙니다. 낡은 사회에서 지주친 모습을 살다가 식량이 너무 커서 고용하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0: 오늘 저 동무는 밥을 두 사발밖에 먹지 않았습니다. 배불리 먹자면 아직 멀었습니다.
1: 그럼 평소에 반에서는 어떻게 식사를 하오?
0: 반에서도 많이 먹으려 하지 않습니다. 다른 동무들이 세 사발을 먹으면 저 동무는 두 사발 반을 먹고 젓가락을 놓습니다. 더 먹으라고 하면 그저 배가 불렀다고 하면서 나앉습니다.
1: 저 동무는 특수한 상황이니 동무들이 많이 보살펴줘.
0: 네, 저도 늘 저 동무의 반에 밥을 더 주라고 주사반이 말합니다.
1: 이젠 저 동무와 젓가락을 내려놓았으니 다시 밥그릇을 들 것 같지 않은데 동무가 밥을 좀 더 먹으라고 말할 수 없겠소?
0: 저에게 방법이 있습니다.
1: 무슨 방법을 쓰든 저 동무가 밥을 더 먹게 하면 돼요.
0: 저에게 맡기십시오.
2: 방 안에 들어선 곽상은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벽에 기대앉아 깊은 생각에 잠긴 채 했다. 교대왕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3: 련장 동무, 무슨 일이 생겼소?
0: 말도 마. 团장 동지와 정치위원이 성을 내고 있어.
3: 아니, 무슨 일로 성을 내요?
0: 왜 그러겠소? 아, 다 동무 때문이지.
3: 나 때문이라고?
0: 그래 누구 때문이겠소? 그분들이 오늘 동무를 특별히 청했는데 동무가 그렇게 수줍어하니 그래 성이 나지 않겠소?
3: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0: 어떻게 하긴? 오늘 밥을 먹으면 되지.
3: 아니, 근데 나 벌써 젓가락을 내려놨단 말이오.
0: 참나, 아, 별 소리를 다 하는구만. 자, 여긴 우리 둘밖에 없으니 어서 상 앞으로 다가오.
2: 곽상은 그의 밥사발에 밥을 무더기 담아주었다.
0: 자, 이것도 정치무요. 빨리 먹소.
3: 이거.
0: 단장과 정치위원이 성의설에 동무를 정했는데 동무가 그 성의를 받지 않고 얼마 먹지 않았으니 그래, 이게 무슨 문제요?
3: 그럼 먹겠소.
2: 곽상이 엄격한 감독하에 교대왕은 나머지 밥 한 소래를 제껏 굽냈다. 교대왕이 밥을 배불리 먹은 다음에야 그들은 집을 나섰다. 주부가 문 밖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1: 교대왕 동무, 임무를 완수했소?
3: 예, 완수했습니다.
0: 오늘 저도 꿩고기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1: 원님 덕분에 나 팔을 분다고 괴보가 오늘 교대왕 동무보다 더 잘 먹은 모양이군.
0: 다음번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사양하지 말고 또 불러주십시오. 수상들이 부른다면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겠습니다.
1: 말 타면 견마 잡히고 싶다더니 동무는 언제 가야 그 고약한 버릇을 떼겠소?
0: 상급에서 저의 잘못을 제때 가르쳐주십시오. 판정 동지, 정치위원 동지, 다른 지시가 없으면 우린 돌아가겠습니다.
1: 이젠 돌아가도 좋소. 동문 교대항 동문을 도와서 경험 소개할 준비를 잘하오. 그리고 취사반에도 잘 부탁하고.
0: 알겠습니다.
2: 갈라질 때 주부는 교대항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었다. 교대항의 커다란 손은 장알이 박혀있었고 힘있고 후더웠다. 교대왕이 자기 손을 힘있게 틀어지는 순간 주부는 강대한 힘이 자기 몸에 번져오는 것을 느꼈다.

효대왕은 곽상의 뒤에서 묵묵히 걸어갔다. 관장과 정치위원의 후한 대접을 받고 몹시 감동되었던 그는 령부에 도착할 때까지 내내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자기는 한 명의 보통 전사이고 별로 자랑할 만한 공헌도 하지 못했는데 판장과 정치위원의 크나큰 존중을 받으니 얼마나 분에 넘치는 일인가. 그리고 처음 탐부에 갔다가 밥을 반솥에나 먹은 자신을 생각하니 부끄러운 생각이 한가슴 가득 차오르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0: 드라마 영웅의 아들딸 22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지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김난, 음악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래,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1: 베이징 시간 13点 整。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中波873kHz，초단파103.5MHz，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연변방송국에서 녹화 제작한 요청 하마당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이 날마다 색다르게 물들어가고 고향 마을에는 국화꽃이 곱게 피어 향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요즘 따라 높아진 하늘, 부드러워진 가을 햇살을 바라보니 그새 날 내 고향의 초가집과 고향길이 그리워집니다.

지나고 있습니다. 이맘때쯤이면 내 고향의 조갓집에는 잠자리가 날아일고 코스모스가 한들한들거리고 외할머니는 부덕수수를 삶아놓고 성군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짙어가는 가을과 함께 오늘의 요청 한마당에서는 고향집과 가족을 그리는 노래들로 마련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우리 함께 박은하 씨가 부른 노래 봄속의 고향을 감상하면서 고향의 향수에 젖어봅시다.

꽃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고 평온하게 해주는데요. 야들야들하고 향긋한 들국화를 보는 것만으로도 가을의 별미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가을의 향을 느끼면서 마음에 아름다운 향을 담기도 합니다. 산동성 연태시에 살고 있는 박영진 씨는 올가을에는 그동안 부모님에게 못한 효도를 해드리고서 꼭 부모님과 함께 고향길을 걸어보는 시간을 가지려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노래를 즐겁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면서 부모님께서 즐기시는 노래 고향산 기슬개서를 요청해봤습니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0: 가끔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이가 든다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어쩌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마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신을 사랑하고 시간의 소중함을 여기며 아름답고 슬기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도 합니다. 북경에서 근무하는 홍순영 씨는 고향이 화룡시인데 세월이 흘러도 소학교 담임교원 김금순 선생님을 잊을 수 없다면서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홍순영 씨는 김금순 선생님의 올바른 가르침이 있었기에 오늘날 자신이 어엿한 공무원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김금순 선생님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꼭 찾아뵐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서품 부조사계서를 요청해왔습니다. 여정아 서봄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나 장사 근래를 좀 많이 했습니다. 저 무슨 둘레를부터 시작해서 고사리, 그다음 그 차단, 특히는 그 차단의 장사 잘 아이 됐습니다. 그 감지하고 바꿔먹다 나가나. 네, 이래 장사를 하자면 예? 머리를 써야 됩니다. 사사에 해방돼야 됩니다. 네, 근래에 또 새 항목 하나 됐습니다. 1년 43철 다 해먹을 장사를 한번. 이것도 큰 기업이지 뭐. 밥사. 행사 전화들을 대신에 쳐줍니다. 예? 아, 한 통 변기 50제입니다. 이 군일을 치러본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이 군일에 한번 이 전화 변기를 하자면, 야, 골이 뻥하고 목이 아프지, 손목이 해나는 애나지. 배인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 그리고 특히 그 품면모가 알거나 관계 서먹서먹한 사람들한테 전화 연결했다가, 아, 야, 당신 누기던가? 내 당신을 알던가? 이러면 얼마나 창피상가? 체면이 깨낀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우리 여러분들이 체면을 위해서, 예, 그 신체 건강을 위해서 뭐 체면이 깨끼려면 내 깨끼고, 병원에 입원하려면 내 입원하면 되지. 또 늙은이들하고 어린아들은 절반 가격으로, 뭐 6살 때부터 리버라는 말을 듣는 게 이제 실치된지.
2: 아이고, 뭐 젊어요.
1: 네.
2: 내 좀 보살.
1: 뽑소. 네. 아가? 아, 어때, 랩?
2: 이거 뭐 젊어해. 머리를 잘 썼다 해.
1: 에이.

0: 내 정말 담보가. 앞으로 큰 사업을 할 사람이구만.
1: 뭐 타짜 크게 되게 하셨지.
0: 자, 그럼 이것 좀 부탁하라.
1: 어여여, 손님 대단한다. 무슨 좋은 일 있습니까?
0: 우리 아들이 학교에부터 다해.
1: 축하한다, 축하요.
0: 야, 강사. 그네야 주요한 손님들은 내 직접 다 연결해야 돼서. 걔가 가서 내일 저녁 10시까지 국제 호텔 2층 오라고 통제해 준겨.
2: 알았습니다.
0: 자, 여기야 내 전화 내역이래.
2: 걔가 요 내용대로 아주 친절하게 화끈하게 연결해 드릴 텐데.
0: 야.
2: 자,
0: 갑시다.
1: 이야, 대박.
3: 어머니, 사람들도 사실 빠르기도 빠르다. 호칭을 가나 이거 빨리 링기해야 되겠는데. 그건 썼구나.
0: 어째 금방 병원에서 나왔잖아.
3: 말이 그 나오는 거지잖아. 라발, 와 한쪽만 미설봐.
2: 미설.
0: 이거 봐서 그 한쪽 말 하게 했으면 좀 중점 내용 알아듣게끔 하소.
3: 다 알아듣습니다. 라발. 와 한쪽만 민발팅라마.
2: 아 민발팅라, 따다디 민발팅라.
3: 그 생각하면 정말 옆머리 거짓말이 열듯죠.
0: 아, 그 말은 맞습니다. 네? 가서 머리 뽕뽕 해주고 해. 그 손에 일소라는 게 잡히겠지.
3: 아이고, 그 부인도 군일 치르고 남은 것은 어머니 이렇게 사나르네 남.
0: 얼쑤그만. 나도 내 생긴 치르느라고 있잖아. 네. 온 한날 전화통이 붙어서 직접 전화질 했대. 네. 내 한바탕에 오른쪽 맨피 올 뻔했어.
3: 그만해, 포기했어.
0: 어찌나.
2: 저 부인 먼저.
0: 아야, 아줌마 이건 절대 아니 되구만.
3: 어째서?
0: 예? 내 행사는 단방 내일 저녁이구만.
3: 내 행사는 오늘 저녁이.
0: 하하, 이 아줌마. 그 우리 아들이 학교에 붙어서 예? 각 개체의 주요한 손님들이 와서 직접 축하해주는 중량의 행사란 말이.
3: 우리 아들 학교에 붙었단 말이.
0: 그 시간도
1: 붙었어. 예. 그 시간도 붙었어. 예. 축하한다, 축하. 예. 자, 이렇게 합시다. 예. 아, 이렇게 좋은 일에 얼굴을 붉히지 말고.
0: 예.
1: 집에 하는 은혜 학교부터.
0: 예, 그 우리 안에 공업 중점, 아, 그 중점 인경계 아니라 중등 전문 학교부터.
1: 아, 중도 안에. 예.
2: 그렇게 하면 아이 될지. 중저이든 대학이든 다 우리 민족이 훌륭한 후대로
0: 돌아야. 아, 그래서 그렇자고.
2: 그렇자고. 저 지배하는 은혜 학교부터.
3: 우리 아?
2: 예.
3: 우리 아는 리영도 살이 순어 이 대학에가 탁 붙었어.
0: 내 소리를 하고 있구나.
3: 어째?
0: 무슨 게라? 살이 대학이라.
3: 야, 살이 대학은 뭐 대학이 아니고.
2: 저 이렇습니다. 그 남성분 쪽에서 양보를 좀 한번.
0: 아, 그건 절대 아니죠. 자, 이거 봐. 보다시피 손님이 이렇게 많단 말이야.
2: 이거 저 손님이
0: 이렇게 해야 된다.
3: 아이고, 여기까지 것도 무슨 손님이라고 칭크라면서리 침에 깎이겠어리. 옆자 끝이지요.
1: 사람들이 옳습니까?
0: 이게 어째 연기신의 전화번호 책 뺏기 왔잰가?
3: 지금 조금은 적당하셔. 내 얘 요래봐도 여집들에는 한 번씩 싹 다 부재를 했습니다. 어찌다 우리 집에 일이 생겼는데 이때 아야는 어찌 알겠습니까?
0: 아, 하긴 그렇소구만. 나도 길에서 저렇게 준비한 게 없구만. 예.
3: 나는 얘 주일마다 달마다 1년 동안 빚이 없다.
0: 아이고.
3: 말하는 거 봐라.
0: 하긴 그렇소구만. 그 우리 민족이 풍성 쓸까이가 그 방법이 없었지매. 그런데 이 근간에 이제 네. 그 이상한 바람이 분단 말이고.
3: 무슨 바람?
1: 무슨 바람?
0: 그 첫돌 생일은 제쳐놓고 네. 생일이란 거냐? 네. 원래 자식들이 정석껏 사 차려서 부모님들께 효도를 하는 건데.
1: 예. 네, 그래.
0: 아 이 근간에 보소. 제절로 제 생일을 청한단 말이고.
2: 어 이게 바로 얘 제절로 자기한테 효도를 드린다는 게.
0: 네.
2: 네 그런 게.
3: 어구. 이거 봐시야 이거 봐시야. 네. 요즘에는 얘 처중 아들도 생일 센다는 말이 이렇게 돈단데 그러지 않나?
0: 무시게나 누?
2: 그 말이 도는 게 아니라 초중 아들이 생일이 뚜르르하게 쉰다.
0: 아 이거 학생 아들 것이 이래게 되면 이게 아이 되는데 이게.
3: 어구 나는 그것이 어찌겠습니까. 금년 1년에 모든 일을 이렇게 싹 다 지쳐놓고 또 그것이 친구들이 시동 생일을 쉬지만 한 여섯 번은 달랬습니다.
0: 여섯 번도?
3: 예.
0: 아이고 그냥 그렇게 많지 않구만 무슨. 나는 내 친구 처제들의 결혼식만 금년에 10번 넘어갔다 왔어.
3: 어머 저 처제들도 많기도 많네.
0: 아이고 그건 그래도 괜찮구만. 나는 내 친구 한 사람이 군이래마에 내 5년 동안 내 야드번이나 갔다 왔구만.
2: 미진이네 5년 동안에 한 사람이 이래도 야드번.
0: 아 이 사람들이 이게 내 말을 고쳐야 된다. 이거 봐봐.
1: 네.
0: 내 친구 그 사람이 네. 5년 동안에 4번 결혼했어.
2: 네? 네.
0: 결혼할 때마다 있잖데 결혼할 때마다 아 생겨지가 또 네 번. 그래가 오늘 동안 야드뻔해.
2: 맞습니다. 아무도 뭐 재간도 있다야.
3: 난 어찌겠습니까. 여러 국률들을 싹 지쳐놓고 누구시 국년 1년 막으시. 오 동창만 해도 12번이나 다녔습니다.
0: 동창만에만 12번?
3: 어찌
0: 안 그래. 그게 거짓말 그래.
3: 어그마니. 동창만 1년 맞으면서 한 번.
0: 한 번.
3: 예, 최남성. 그리고 풍년 가을 맞으면서 냈던
1: 한 번.
3: 순결하고 결백함을 상징하는 눈꽃을 이렇게 맞으면서 한 번.
0: 모두 네 번.
1: 네 번.
3: 그래, 네 번이 맞지. 보세요. 저중동창, 고중동창, 석교동창, 세패지.
1: 예.
3: 그러니까 동창 패들마다 주나 추동 이랬거나 네 번, 3, 4, 12, 12번.
2: 그 사람을 찾아내다 노벨사 줘야 됩니다. 노벨사.
0: 네. 노벨사 말인도.
2: 첫돌이요 결혼잔치요 아버지 어머니 환갑이요 중전이요 사위 베껴요 중점대학에 붙어서 마장총이 개업이요 새집들이 부조요 모두 돈을 달라고.
0: 아 그냥 부조를 해야지.
2: 동상만 해요
0: 아이고 뭘 잘한다 정말.
2: 야 그날이 빨리 오라.
3: 아이고 그날만 내 것만.
0: 아 내가 먼저 해줘.
2: 아 예 예 예 예
3: 제가 차대인가
4: 좀 오시겠다.
2: 예 됩니다. 치셔 번호 누를 줄 안가?
4: 안가.
1: 오 똑똑하다.
2: 치셔 근데 집에서 안 치고 밖에 나왔으니까 이리 고문하러 오세요. 치우.
4: 연희야. 내 나나다. 무슨 일인가?
3: 여보, 내 거 먼저
0: 해. 아, 내가 먼저 해.
3: 야, 지금
0: 나도. 야, 이거야.
1: 어째?
5: 손님이 성격을 쓴다.
2: 손님이 치십시오.

0: 뿐이야?
1: 네, 아, 너 뿐이 내 강아지.
0: 아우야, 놀랐다야. 아유, 두 분 말씀 잘 했습니다. 유치원 동지들이 행동 시작했습니다. 아니, 내가 먼저 해야지.
2: 선생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발 꼭 좀 참석해 주셔요, 선생님.
3: 선생님.
2: 선생님 덕분에 저희는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사랑으로 이끌어준 선생님의 정성어린 가르침과 항상 친구처럼 또한 어머님처럼 저희 옆에서 저희한테 힘을 주시는 선생님이 안 계셨더라면 어찌 저희들이 오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저희 부모님들은 저희가 대학에 붙었다고 주타 손님들을 청할 준비를 했댔습니다. 행사 많은 세월에 이해는 간다. 하지만 얼굴이 뜨거워서 도저히 참석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저와 저희 동창생들은 가진 방법과 노력을 동원해서 저희 부모님들을 설득시켜 오늘 저희 부모님들과 함께 선생님을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선생님께서 늘 저희한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생을 깨끗하게, 성실하게, 티 없이 살아나갈 것을 오늘 선생님 앞에서 맹세하고자 선생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제발 꼭 좀 참석해 주셔. 예.

0: 꽤 빠진 것 같아서 내 집에 좀.
1: 아, 아 근데 아줌마는 어디를 간 거?
2: 나도 집에 가서 탈을 해보고.
1: 아 토론은 무슨 토론? 아 저기 아이보소 40달 아니고 30달 18달 아 이게 개업한 날에 이렇게 시토리를 싹

가을은 빛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향기도 좋아 오고 가는 길손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을 수놓는 갖가지 꽃들은 모든 사람들과 친숙하고 친근합니다. 현재 광동성 광주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나서리 씨는 부모님을 찾아뵌 지 오래되어 특별히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 문안 인사를 전하려다고 했습니다. 또다시에 계시는 나서리 씨의 아버지는 작년에 위암 수술을 하시고 지금은 건강 회복에 진력하고 있으며 어머니는 아버지의 병간호를 하느라 바삐 보내고 있답니다. 하여 나서리 씨는 아버지께서 어서 건강을 회복해 가정의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바라면서 노래 나는 해바라기를 요청해봤습니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바람 따라 가을 향기는 더욱 진하게 퍼집니다. 파란 하늘 아래 국화꽃 향기 가득한 들판을 걸어본 것도 가을의 별미가 아니겠습니까? 더문시에 살고 있는 백향옥 씨는 올가을에는 3년간 연애를 해온 남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데 국화꽃의 깊은 향기만큼 결혼 생활도 향기로웠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식 날 축하해주고 응원의 박수를 보내줄 가족과 친척, 친구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면서 노래 꿈이 피는 계절을 요청해봤습니다. 행복한 결혼식을 올리길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사랑을 나누었던 고향길은 그대로인데 처갓집은 기와집으로 바뀌었고 개구쟁이들이 뛰어놀던 운동장은 사라졌습니다. 세월이 류술하더니 고향 마을도 많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잔잔히 부는 실바람에 향기로운 불꽃 내음이 실려오면서 고향의 정을 다시 느끼게 합니다. 네, 그럼 여러분께서도 향기로운 가을 정취와 함께 고향의 인정세태를 다시 한번 느껴보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하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 听众朋友们， 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 黑龙江朝鲜语广播健康与生活节目， 我是主持人金仁成， 欢迎各位收听。 본 방송은 위챗으로도 청취 가능한데요. 위챗 애플이 즉 웨이신 쇼청취에 룽광댄타이를 검색한 후 조선어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哈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매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来首音乐开始今天的节目。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술을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1: 오늘 알아보려는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는 속담은 자신의 처지가 바뀌었거나 더 나아졌을 때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이나 힘든 상황을 잊어버리고 한때 자신도 겪었을 어려움을 다른 사람에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관심을 가지지 않는 태도를 비판하는 말입니다. 이 속담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성공하거나 상황이 좋아졌을 때 그 이전의 어려움을 잊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전합니다. 옛날 한 마을에 매우 착하고 성실한 젊은 농부인 서진이 살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어린 시절부터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가 태어난 마을은 비가 자주 오지 않아 농사짓기가 어려운 지역이었고 그의 가족은 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가난한 농부였고 서진은 어릴 적부터 힘든 농사를 돕기 위해 온몸을 아끼지 않고 일하며 자라났습니다. 서진의 집안은 늘 형편이 좋지 않아 다른 아이들처럼 편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여건도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서진은 자신이 겪는 가난한 현실에 대한 불만보다는 부모님의 어려움을 대신 짊어지고 농사를 돕는 것에 더 집중했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손길을 도우며 농사일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하나하나 익혀갔습니다. 그만큼 어린 시절의 고생은 그에게 많은 인생의 교훈을 주었고 특히 겸손함과 성실함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서진은 점점 더 많은 농사 경험을 쌓아가며 자신의 일에 능숙해졌습니다. 어느덧 서진은 마을에서 가장 잘나가는 농부 중 하나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고 그의 농장은 점점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의 집안은 가난을 벗어나 어느 정도 부유한 집안으로 변화했으며 서진은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큰 농장과 재산을 가진 농부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이주민인 한솔이 들어왔습니다. 한솔은 도시에서 마을로 이주해온 젊은 농부였고 그의 가족은 농업을 시작하기 위해 마을로 이사를 왔습니다. 한솔의 집은 여전히 형편이 어려운 상태였고 그는 막 농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0: 과거 자신이 겪었던 고생이나 어려움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서진은 이제 자신이 더 이상 어려운 시절을 겪지 않았고 사업이 번창하자 주변의 어려운 상황들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예전처럼 한솔에게 조언을 주기보다는 이제는 자신도 스스로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빠져 있었고 한솔이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고도 예전만큼 마음을 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한솔이 농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어느 날 서진은 자신이 겪었던 고생과 한솔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그렇게 어려운 일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는 식으로 말하며 한솔에게 지나치게 무책임하게 대했으나 사실 그가 얼마나 힘든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서 큰 비가 내리면서 한솔의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서진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한솔을 도와줄 계획을 세우며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솔에게 이런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한솔의 농사 실패가 너무 큰 영향을 미친 이후였고 서진은 비로소 자신이 과거 한솔을 충분히 도와주지 못한 점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서진은 여전히 자신이 가졌던 성공을 당연하게 여기며 자신이 겪은 고생이나 어려운 시절의 경험을 되돌아보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서진은 옛날 자신처럼 가난하고 힘든 시절을 겪고 있던 농부들을 보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가 잘 나가고 있던 시절의 여유로움 속에서 잊고 있었던 가난과 어려움의 현실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고 그는 진심으로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며 사람들을 돕는 일에서 항상 겸손함을 잃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변화가 생기고 그는 다시 한번 한솔에게 진심어린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로 결심했습니다.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는 속담은 한 사람이 자신의 처지가 바뀌었을 때 과거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쉽게 잊고 그 상황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모습을 비판하는 말입니다. 이 속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속담은 겸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서진처럼 우리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면 과거의 어려운 시절을 잊거나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성공과 현재의 안정된 상황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고 항상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겸손함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돕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과거의 고생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서진은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성실하게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성공을 거두고 나서 한때 자신이 겪었던 고통이나 어려움을 잊어버린 것처럼 우리는 성공하거나 형편이 좋아졌을 때 과거의 고생을 쉽게 잊고 살아가곤 합니다. 이 속담은 우리가 과거의 고생을 잊지 말고 그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고생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그것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돕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상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한때 힘들었던 사람이 언젠가는 성공을 거두기도 하고 잘 나가던 사람도 어느 날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변화의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과거의 어려움을 잊지 않고 그것을 다른 사람의 처지에 맞게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은 사람의 품격을 더욱 높여줍니다.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는 속담은 우리가 지나온 길을 잊지 말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타인을 돕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깊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는 속담은 우리가 성공과 변화 속에서 과거를 잊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인생의 길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고생을 잊지 않고 항상 타인의 어려움을 이해하며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1: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몸과 삶을 위한 여정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내 몸에 맞는 운동 찾기입니다. 운동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땀을 뻘뻘 흘리며 헬스장에서 근육을 키우는 모습, 새벽 공기를 가르며 달리는 러너, 유튜브를 따라하며 거실에서 홈트를 하는 모습까지 우리 주변엔 다양한 운동 방식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이 중에 어떤 운동이 나에게 가장 잘 맞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동을 시작할 때 주변 사람의 권유나 유행에 따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가 필라테스를 하고 살이 빠졌다고 하면 따라하고 유튜브에서 30일 복근 챌린지를 보고 무작정 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작한 운동이 정말 내 몸에 맞는 운동일까요? 운동은 단순히 살을 빼거나 몸을 만들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고 일상의 활력을 되찾는 수단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효과를 얻기 위해선 반드시 내 몸에 맞는 운동을 찾아야 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몸의 조건도 다르고 생활 리듬도 다르고 심지어 성격과 감정의 흐름까지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역동적인 운동에서 에너지를 얻고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반면 또 어떤 사람은 조용히 호흡을 조절하고 몸을 이완시키는 요가나 스트레칭에서 평화를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고강도의 인터벌 트레이닝을 즐기지만 또 다른 사람은 잔잔한 걷기나 산책으로도 충분한 운동 효과를 얻습니다. 이는 단순히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반응과 회복력, 에너지 소모 방식이 각자 다르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도 내 몸에 무리가 되거나 재미가 없으면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반대로 내게 잘 맞는 운동은 즐겁고 편안하며 성취감을 줍니다. 운동이 스트레스가 아닌 일상의 활력소가 되려면 나만의 호흡과 페이스를 맞춘 운동이 필수예요. 그리고 이런 운동은 단지 몸에만 좋은 게 아닙니다. 마음의 건강, 즉 정신적인 안정과 자기 만족도 함께 따라옵니다. 내가 나를 돌보고 있다는 느낌, 지금 이 운동이 내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확신은 일상의 작은 자존감을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특히 바쁜 현대인에게는 그 어떤 건강 보조제보다 강력한 효과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아직도 남들의 루틴을 따라하기에 익숙한 걸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나에게 맞는 운동을 찾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학교 체육 시간에는 모든 아이가 똑같이 줄넘기를 하고 성인이 되면 다이어트 광고 속에서 반복되는 이미지들만 접하게 되죠. 내 몸을 주체적으로 살펴보고 분석하고 거기에 맞춰 루틴을 짜는 방법은 사회적으로도 교육받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 방송은 바로 그 첫걸음을 함께 걷기 위한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내 몸을 관찰하고 이해하고 그에 맞는 방법으로 운동을 선택하는 법을 함께 배워갈 거예요. 이제 오늘 방송의 전체 흐름을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세 부분으로 나누어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이 시간에는 왜 내게 맞는 운동이 필요한가? 그 중요성과 이유를 짚어보고요. 이어지는 두 번째 시간에는 나의 체형, 생활 습관, 운동 목적에 따라 운동을 어떻게 분류하고 선택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기준과 예시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 해보셨을까요? 운동을 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어떤 걸 해야 할지 모르겠다. 몇 번 시도해봤지만 늘 오래 가지 못하고 그만두게 된다. 운동은 나와 안 맞는 것 같아 늘 피곤하고 재미도 없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운동을 누군가의 방식이 아닌 나만의 방식으로 바꾸는 것,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 보세요. 네, 노래 이어집니다.

일주일에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나에게 맞는 운동을 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고를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지금 내 몸 상태입니다. 단순히 체중이 얼마나 나가느냐가 아니라 근력은 어느 정도인지, 지구력은 있는지, 어떤 자세나 움직임에서 통증이 있는지, 오래 앉아있는 생활을 하는지, 이런 점들을 먼저 체크해야 하죠. 첫 번째, 체형과 체력에 따른 운동 선택. 운동은 체형 보완과 체력 향상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체에 비해 하체가 발달한 사람은 전신 유산소 운동과 함께 상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 효과적이고, 반대로 마른 체형이라면 근육량을 늘리는 근력 운동이 우선입니다. 체력이 약한 초보자라면 처음부터 격렬한 운동보다 저강도 유산소 운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30분 걷기, 간단한 요가, 스트레칭만으로도 큰 변화가 생기죠. 반면 어느 정도 운동 경험이 있다면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인터벌 운동으로 강도를 높여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운동 계획. 운동은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꾸준함을 결정짓는 건 바로 내 일상 속에서 그 운동이 자연스럽게 녹아드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시간이 항상 부족한 직장인이라면 짧고 강도 높은 운동이나 점심시간 산책 루틴이 더 현실적입니다. 반면에 주부나 프리랜서처럼 시간 조율이 가능한 분들은 오전 시간대 필라테스, 헬스장 루틴 등을 짜는 게 효과적이죠. 만약 출퇴근 시간도 운동으로 활용하고 싶다면 자전거 출퇴근이나 걷기 출퇴근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생활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는 운동일수록 오래갑니다. 세 번째, 성격과 취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건 간과하기 쉬운 부분인데요. 사람의 성격과 운동 성향도 매우 중요합니다. 경쟁을 좋아하고 목표 달성에 집중하는 분이라면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러닝 기록 향상 같은 목표 지향형 운동이 잘 맞습니다. 반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싶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고자 한다면 요가, 필라테스, 태극권 같은 정적인 운동이 더 맞을 수 있죠. 또 혼자 하는 걸 좋아하는지, 사람들과 함께 해야 동기부여가 되는지도 큰 차이를 만듭니다. 혼자 몰입하는 걸 좋아한다면 홈트나 개인 PT가 좋고, 운동을 지루해하는 분이라면 댄스 클래스, 에어로빅, 스포츠 클럽 같은 모임형 운동이

동기부여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체형, 체력, 생활 습관, 성향을 기준으로 내게 맞는 운동을 찾는 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이처럼 운동을 남들 따라 하기가 아닌 나를 기준으로 설계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시작입니다. 다음 세 번째 부분에서는 이렇게 분류한 기준을 토대로 내가 직접 일주일 운동 루틴을 디자인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서울이는 왜 자신에게 맞는 운동이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찾을 수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실질적인 단계, 바로 나에게 꼭 맞는 운동 루틴을 직접 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운동 루틴을 만들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운동 목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살을 빼고 싶은 건지, 체력을 기르고 싶은 건지, 혹은 유연성 향상이나 스트레스 해소가 목적인지에 따라 루틴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일주일 단위 루틴 이렇게 짜보세요. 예를 들어 체지방 감량이 목표라면 유산소 운동 중심으로 계획하고 중간에 근력 운동을 섞는 방식이 좋습니다. 아래는 주 5일 루틴 예시입니다. 월요일 30분 빠르게 걷기 코어 근력, 화요일 하체 중심 웨이트 트레이닝 스쿼트, 수요일 요가 또는 전신 스트레칭, 목요일 인터벌 러닝 또는 자전거 타기, 금요일 상체 근력 운동, 만약 시간이 많지 않다면 매일 20분씩 짧고 강도 높은 운동을 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 중 하나는 운동 전후 루틴입니다. 운동 전에는 간단한 준비 운동, 스트레칭을 통해 몸을 깨워야 부상을 줄일 수 있어요. 운동 후에도 정리 운동과 수분 섭취, 간단한 단백질 보충을 해주는 것이 다음날 피로를 줄이고 회복을 도와줍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루틴은 유연하게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컨디션이 안 좋은 날에는 걷기나 스트레칭 정도로 강도를 낮추고 컨디션이 좋을 땐 약간 더 강하게 해보는 식으로요. 너무 정해진 틀에 얽매이면 오히려 지치고 스트레스가 됩니다. 자신의 루틴을 기록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운동 일지를 적거나 앱을 활용해서 그날그날의 운동 내용과 느낌을 남기면 내 몸의 변화를 더 빨리 파악할 수 있죠. 이 운동은 다음날 무릎이 아팠다. 이 루틴은 지루하지 않아 즐거웠다. 같은 메모들이 내게 맞는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이 됩니다. 또 가능하다면 작은 목표를 세워보세요. 예를 들어 이번 주엔 하루 30분씩 운동하자, 2주 동안 꾸준히 플랭크 1분 유지하기 같은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면 성취감도 크고 다음 루틴을 계획할 때도 의욕이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내 몸에 맞는 운동을 찾고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세 단계로 나누어 살펴봤습니다. 요약하자면 내 몸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나의 생활과 성향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며 그것을 지속 가능한 루틴으로 설계하는 것,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운동은 절대 한 번 하고 많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지속 가능하고 즐거운 생활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늘 내게 맞는 방식을 찾는 데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오늘부터 조금씩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루틴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0: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1: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프로 기획 편집과 진행의 김인성이었습니다.

0: 北京时间15点整。
1: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

0: 朝鲜语广播
1: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2: 교통신호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환입니다.

100권을 읽으면 한 분야의 책 100권을 읽으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한다. 한 권의 책을 쓰기 위해서는 100권의 책을 읽으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목적에 있는 독서는 전문가 수준의 지식과 통찰을 얻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이런 변화를 경험하면서 삶의 질이 높아지고 인생의 방향

결국 덕소력이다 중의 한 소절입니다. 네, 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은 네, 책 속에 있습니다. 앞서간 선지식들이 펼쳐놓은 세계 속으로 들어가 흠뻑 젖어들면 그때 비로소 비밀의 정원이 그 자태를 드러냅니다. 100권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네, 일생에 1000권, 10000권을 읽는 목표 그 자체만으로도 인생의

0: 함께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화로 연결해 봅니다. 최덕희 씨,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최덕희입니다.
0: 네. 근데 오늘 목소리가 왜 이래요?
1: 아, 좀 다운됐나요?
0: 네, 약간. 약간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은.
1: 아닙니다.
0: 아,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네, 네, 오늘은 어느 여행지에 대해서 또 소개해 주실 건가요?
1: 네, 오늘은 운남성 여행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0: 아, 운남성은 원래 또 이제 소수민족들도 좀 많이 살고 있는 곳으로 저도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네, 그럼 운남성 권명부터 먼저 알아볼까요? 어떤 곳인지.
1: 네, 네, 운남성 권명은 이 바이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신라곤이라 불리는 대리, 그리고 우리나라의 고대 마을로 되어 있는 려강, 권명 최고의 여행지라 불리는 성림, 그리고 순수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곳 샹그릴라 여행지가 있는 곳인데요. 특히 우리나라 56개 민족 중에 운남성에만 20여 개 소수민족이 있어서 우리나라 최대의 다문화 지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다문화를 이루는 다양한 소수민족들을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운남성인데요.
0: 알겠습니다. 아름다운 운남 여행,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여기 여행지가 많다는 건 저도 좀 네. 예전에 이제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상세하게는 잘 모릅니다.
1: 네, 이 려강과 권명이 요즘 대세 여행지로 떠오르고 있는데, 특히 려강은 국내 유람객뿐만 아니라 외국 유람객들까지도 가장 가고 싶어하는 여행지 중 하나입니다. 최근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서 20대, 30대 젊은이들을 대상해서 그 조사한 결과 이게 가장 주목받고 있는 행지로도 소개되어 있는데, 권명은 사계절 내내 온화한 날씨 덕분에 해마다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이 권명은 소수민족의 다민족 도시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을 띠는 곳인데요. 이것 역시 힐링을 부르는 자연환경과 중화민족의 오랜 전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오랜 전통을 느낄 수 있는 곳, 또 요즘 이제 여행의 트렌드이기도 한 것 같고. 네. 그러면 운남성에 구체적으로 어떤 볼거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들어볼게요.
1: 네, 이 권명은 지리적 위치로 볼 때 산지가 많은 삼림지대에 속해 있고, 지형이 복잡하고 기후대 역시 다양합니다. 운남성 중동부에 자리한 이 권명은 고온의 진수라 불리는 전지호흡폭주와 아니 비옥한 호수 분지를 남쪽에 끼고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런 지형이 곤명의 특이한 기후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남성의 북부와 서부가 그저 험한 산지로 이루어진 데 비해 곤명은 고원이 1890m 고도에 있는 지형적 특성 때문에 늘 봄 날씨 같은 기후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겨울의 평균 최고 기온은 15섭씨도, 여름 평균 최고 기온은 24섭씨도이고, 5월부터 10월까지 우기이고 나머지 기간은 건조하고 쾌적합니다. 식물이 자랄 이상적인 환경을 갖춘 곤명은 영원한 봄이도시, 꽃이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도 곤명의 가운데는 도시가 푸른 숲과 꽃으로 덮여 있는 경관을 볼 수 있습니다.
0: 그러면 이 곤명의 여행 최적기는 언제일까요?
1: 곤명은 1년 4시절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므로 온도로 보면은 사계절 모두 여행하기에 최적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우기인 5월에서 9월 사이에는 비가 좀 많이 오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그다지 추천은 안 합니다.
0: 소수민족이 많이 모여서 산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가면 그럼 어떤 그 소수민족 체험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 네, 이 지역은 그야말로 소수민족 요람이라 불릴 정도로 여기에 가면은 운남성 20여 개 소수민족들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 운남 민속촌을 관광할 수 있는데, 소수민족 체험관과 이색적인 공연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곤명 시내에서 조금 떨어져 있지만은 곤명 제일의 관광지로 칭송받는 성림도 둘러볼 수 있는데요. 이곳은 원래 바다였던 일대가 지각 변동으로 바다 깊은 곳이 석회암들이 밑으로 드러나여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그 뒤에 오랫동안 풍화작용과 침식으로 인해서 징후 같은 웅장한 지역으로 뛰었다고 합니다. 이곳에 가면은 대자연의 위대함이 감동으로 전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0: 그러네요. 대자연이 이렇게 아주 웅장하고 좀 그렇게 느껴지는 것을 덕희 씨는 좋아하는 편인가요? 여행 스타일이 사람마다 조금은 달라서 네. 말이에요.
1: 네. 저는 이런 대자연 체험 같은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람 많은 데는 사실 그 뭐 쇼핑센터는 좀 비슷하잖아요. 근데 다른 지역마다 이 대자연의 그 풍채는 사실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행을 이런 여행을 좀

0: 익숙해지는 편입니다.
1: 아, 오히려 덕희 씨한테는 이런 곳이 더 네. 맞을 수도 있겠네요. 저는 저 자신을 잘 모르겠는 게 소수민족 지역에 가게 되면 뭐 그 네. 민족의 이제 의상이라든지 여자들이니까 네. 그냥 그런 거 입고 사진 찍는다든지 지금 많은 분들이 연기를 오셔서 전통 복장 네. 입고 이제 촬영을 하는 것처럼 근데 그런 네. 정도는 제가 즐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분들의 네. 생활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마을에서 좀 하루 이틀 정도 살아보고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막 네. 오래 살고 싶다 거기에서 오래 머물고 싶다 이런 생각은 제가 안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좀 도시 여행 이쪽에 좀 더 치우쳐 있지 않은가 무언가 선진적인 아니면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더 발전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이런 걸 제가 더 선호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0: 저랑은 좀 다르네요.
1: 네 그렇죠. 그러면 도쿄 씨는 이제 좀 향촌 여행이거나 이런 쪽을 오히려 더 좋아할 수 있겠네요. 대자연과 가까운
0: 맞습니다.
1: 곳.
0: 아니면은 바다.
1: 바다. 예. 맞아요. 가장 원초적인 무언가를 예. 찾아간다는 느낌으로 여행하시는 거 아니에요?
0: 맞습니다.
1: 그러면 바다도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혹시 바다에 가게 되면 좀 힐링된다거나 아니면 여행하기 전과 이 마음의 상태가 좀 달라진다는 그런 부분을 느끼긴 하세요?
0: 네, 저는 이 바다를 보면은 뭔가 이 막혔던 게 확 내려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1: 진짜?
0: 네. 그리고 저번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그 바다를 가면은 자전거 탈 수 있는 코스가 있는 곳이 있어요. 네, 그런 걸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1: 해변가에서 자전거 타는 건 저도 네. 해보긴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당시에 이제 하문의 바닷가에서 뭐 자전거 네. 타고 그리고 전동 오토바이 같은 것도 막 빌려서 렌트해서 네. 타보고 아이디에 네. 앉히고 그렇게 여유로움을 느껴보면서 와 내가 이렇게 여유롭게 보낼 때도 맞습니다. 다 있구나 내 인생에 네. 예. 계속 회사 출근하면 너무 이제 불망하게 보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자전거 타고 이제 아이도 막 안 치고 다니고 이러니까 이거 옛날 어린 시절에 자전거 타고 학교 다닐 때 그 느낌도 막 나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그 해변로에서 그렇게 타니까 느낌이 네. 완전히 좀 좋긴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네. 물을 좀 무서워해서 아직 수영을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바다를 보면서 많이 힐링을 받는다 이런 느낌은 받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시야에서 확 트인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좀, 좀 넓어진다고 할까? 글쎄 그런 느낌이 조금 있긴 한데 네. 완전히 도쿄 씨처럼 받아보고 뭔가 내려가고 이제 치유되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0: 이런 거 예, 저희 그 장춘에도 뭐 바다는 없지만 호수가 굉장히 큰 호수가 있어요. 네, 정월담이라고 해서
1: 예, 들어봤어요.
0: 예, 거기를 가면은 사실 바다 못지않게 아름다운 풍경을 갖고 있습니다.
1: 정월담.
0: 네.
1: 진짜 장춘에 저희 친구도 자주 다니는데 뭐 병원 같은 데도 네. 요즘은 또 쉽게 이제 네. 가서 진료가 가능하다고 하고 예약 없이도 그래서 장춘에 다니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는데 저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오면서 정월담 들려봐야겠다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진짜.
0: 정월담이 살짝 떨어지긴 하는데. 네. 근데 뭐 차만 있으면 다 갈 수 있는 곳이니까 굉장히 좋아요. 추천드립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지금 운남성 여행에 대해서 쭉 알아보다가 도쿄 씨의 여행 스타일이 궁금해서 이런 운남성의 소수민족 지역 같은 또 대자연이 전제가 되는 네. 이런 여행을 즐기는지 싶어서 제가 네. 좀 길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다시 돌아와서 이제 운남성 여행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 운남성 하게 되면 려강을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잖아요.
0: 맞습니다.
1: 네, 가장 유명한 여행지기도 하니까 네. 여기는 이제 지금 여행하기에 날씨가 괜찮은지 좀 궁금합니다.
0: 네, 이 려강은 혹한기와 폭염이 없는 그야말로 여행하기 좋은 곳인데요. 여름 평균 기온은 18에서 24摄氏度, 겨울 평균 기온은 8에서 12도입니다. 사계절 모두 아름답고 딱히 비수기가 없는 곳이라 그런 곳이 바로 려강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려강은 여러 문화 전통이 조화롭게 섞인 뛰어난 옛 시가지로 빼어난 마을 전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일본 애니메이션 유명 작가 미야자키 하야오의 하야오 감독의 대표작인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인데요. 작가가 려강 고성에 놀러 갔다가 큰 감명을 받아 려강 고성의 풍경을 모티브로 제작한 것이라고 합니다. 2002년 베를린 영화제에서 금상을 그리고 이듬해에는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1: 그러네요. 어, 이 소식은 예전에 도시 들은 적이 있긴 합니다. 이 상을 수상한 이런 소식.
0: 아, 네.
1: 어, 또 계속 얘기 부탁드릴게요.
0: 네, 이 려강 옛 시가지 형태는 화려하고 치장, 화려하게 치장하는 나시족이라는 그 소수민족이 문화를 가장 잘 대변하는 곳입니다. 한족과 장족의 건축 양식을 받아들여 아주 독특하게 발전해왔는데 목골 구조로 된 집은 대부분 2층 집입니다. 그 려강 고대 마을은 고성의 역사와 풍모를 보존하고 있어서 1997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실제로 매를 이용하여 사냥을 하는 매사냥꾼들이 아직도 남아있고 여행을 하다 보면은 이 꽁, 이 뱀들을 잡아서 길가에서 팔고 있는 현지 소수민족 사람들을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1: 그 려강에서는 그럼 어떤 곳이 유명한가요?
0: 어, 려강은 그 려강 고성이 유명합니다. 집집마다 시냇물이 돌고 소양부들이 늘어져 강남을 방불케 하는구나. 이런 식구를 보면은 려강 고성이 독특한 면모를 의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중국답고 가장 이색적인 곳으로 꼽히는 려강 고성은 배낭 여행사들의 꿈의 도시라고 불립니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려강 고성과 1년 내내 녹지 않은 만년설이 이루어진 옹룡설사는 신비롭고 다채로운 볼거리로 그 많은 사람들이 가보고 싶어하는 관광지 1위로 꼽히는 곳입니다.
1: 려강 고성 가봐야겠습니다. 네. 정말 하나하나 들으면서 이게 좀 찬탄 받을 만한 곳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 불쑥불쑥 드네요. 아, 그래서 진짜 이 려강이라는 걸 저희가 어릴 때 교과서에서도 뭐 배워보고 그랬었잖아요. 아,
0: 네.
1: 아, 정말 아, 그래서 예전부터 이렇게 좀 이름 있게 많이 전해져온 여행지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불허전.
0: 맞습니다.
1: 네, 또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이 고성은 800년의 역사가 흐른 고대 도시로서 고유의 전통 문화를 간직한 곳입니다. 현재는 유명한 관광지로 거듭다 세계 각국의 유람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행의 시작점으로 되는 려강 고성의 초입 광장에 두 개의 물레방아가 있는데 강태민 전 그 주석이 세웠다는 기념비가 그 중에 하나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려강 고성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데 그 주제는 1996년 이 지역을 강타했던 대지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진 당시 이 지역에 있던 콘크리트 건물은 현재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반면 우시가지에 남아있던 나시적인 목재 전통 가옥들은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를 계기로 세계 유명 건축가와 문화연구가들이 이 지역에 주목하기 시작하게 되었고 이 소식을 접한 유네스코는 이 전 지역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였으며 오늘날 고성을 복원해냈고 덕분에 현재 려강 고성은 문남성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로 되었습니다.
1: 오, 이 관광지 자체가 그러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는 얘기인가요?
0: 맞습니다.
1: 오, 와 이런 건 또 처음 듣는데.
0: 네.
1: 네, 그냥 관광지가 만약에 유명하게 되면 그냥 뭐 네. 4회급, 5회급 이렇게 급으로 좀
0: 네,
1: 네, 매겨지는 건 있잖아요.
0: 네.
1: 오, 근데 관광지도 직접 이제 문화유산으로 또 들 수가 있네요.
0: 네.
1: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것들 볼 수 있는지 또 상세하게 들어볼게요.
0: 네, 이 고성 안쪽으로 발길을 옮기면은 도시를 둘러싼 수로가 가장 눈에 띕니다. 어, 고성 내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이 수로들은 주변 산에 소복히 쌓여있던 눈이 녹으면서 고성물을 끌어들이인 건데요. 이 주민들에게 생활용수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수로 주변을 잘 갖고 도시 미관까지 살리고 있으니 이 지역 사람들이 도시 설계 기술이 꽤 탁월한 듯합니다. 수로에는 항상 맑은 물이 흘러 물고기들도 쉽게 볼 수 있고 과일을 씻거나 세탁을 하는 현지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1: 여강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동양의 베니스인 그런 이유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0: 네, 이 려강 고성을 흔히 동양의 베니스라 부르는 것도 아마 이것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고성을 유유히 가로지나는 수로를 바라보며 노천 카페에 앉아 여유로이 차르마 한 모금 머금어 보면은 마음까지 정화되는 기분이 들 겁니다. 수로만 잘 따라다녀도 길을 잃고 그런 길을 잃을 걱정이 없고 시내의 중앙광장이라 할 수 있는 사방가까지 쉽게 닿을 수 있습니다. 미로처럼 뻗어있는 사방가 골목길 탐방에 나서려면은 절절 흐르는 수로를 따라가면 되는데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길도 잃지 않고 려강 고성을 효율적으로 둘러볼 수 있으니 일석이조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1: 네, 나시. 시족의 문화가 꽃피우는 곳이라고 했는데 이들의 네. 춤과 노래 뭐 이런 것도 여행지 가게 되면 쉽게 네. 볼 수 있는 걸까요?
0: 네, 이 시내 중심인 사방가에는 나시족 사람들이 전통 의상을

0: 있고 춤을 추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흥겨운 노래 따라하게 그 빙글빙글 돌면서 추는 춤사위는 아주 인상적인데요. 네. 관광객들을 들뜨게 만드는 묘한 중독성이 있습니다. 순식간에 몰려드는 인파는 축제 현장을 방불케 합니다.
1: 이들의 춤이 또 어떻게 다른지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본 적이 맞습니다. 없어서. 네. 또 귀신 혹시 본 적이 있나요? 어디 영상에서라도?
0: 아니요. 나시족은 이번에 처음이라서 저는 찾아보진 못했습니다.
1: 근데 춤하면 네 그래서 네. 조선족이 정말 많이 잘 추긴 한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다른 소수민족들의 춤을 가끔은 영상이거나 TV 통해서 보게 될 때가 있잖아요. 네. 네. 왜서인지 글쎄 저의 민족이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늘 들더라고요. 조선족 춤이 네. 그 선이 너무 이쁘지 않나요? 유연해서.
0: 맞습니다. 이게 조선족 춤을 보면은 거의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또 뭔가 좀 다른 것 같고. 아무튼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지 좀 익숙하면서도 다른 느낌을 받습니다.
1: 맞습니다. 그리고 네. 여행지에 가게 되면 지금 네. 낮에 보는 풍경과 이제 야경이 완전히 다른 또 밤이면 다른 도시처럼 변신한 여행지도 있는데 려강은 물이 많은 곳인데 야경은 어떤가요? 아름다운가요?
0: 네, 이 밤이 되면은 려강 고성을 제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동화 속 같은 그 장면이 펼쳐지는데 그게 바로 뇌관고성의 화려한 밤입니다. 뇌관고성은 밤이 되면은 180도로 변신합니다. 낮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몰려 말 뒤를 틈없이 붐비고 약간의 상업화한 그런 뇌관고성의 활락적 면모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행객들로 붐비는 뇌관고성을 구석구석 누비는 하면은 아름다운 뇌관의 밤을 제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럼 또 어느 지역에 대한 소개인가요?
0: 다음은 샹그릴라입니다.
1: 샹그릴라. 샹그릴라도 유명한 여행지인데 운남성에 가게 되면 뭐 려강, 고성, 이제 샹그릴라 다 이제 이어서 뭐 코스에 예전에는 그 코스별로 네. 단체 여행이 있었잖아요. 그 한 코스에 들어가던 곳들이에요. 그래서 샹그릴라도 가볼 만한 곳이구나 그걸 좀 느꼈었는데 어떤지 다시 들어볼게요.
0: 네. 일반적으로 샹그릴라는 이 신비롭고 아름다운 산골짜기나 그런 장소를 비유하는 말로 쓰이며 서장어로 푸른 달빛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저희 그 장춘에도 이 샹그릴라 호텔이라고 있어요. 네,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래서 얘기했는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샹그릴라는 국가급 관광 명승지에 있으며 특별한 위치와 기호 때문에 복잡한 지형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자연보호구역 백망설산이 있고 하파설산, 피타해 등 3급 자연보호구역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대가 높다 보니 정말 구름 가까이 있는데요. 뒷산으로 올라가면은 구름을 손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 것인데 평균 해발 고도가 3,359m의 고산지대이다 보니 눈 덮인 산, 계곡, 호수, 울창한 숲 등이 어우러져서 경관이 아름답고 동식물 등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끝없이 높은 지역의 고산빙하, 경치가 아름다운 뜨거운 호구, 예쁜 설산 목초지, 다양한 동식물, 신비한 종교문화, 그리고 평화로운 민족축제, 색다른 관광지 등은 관광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그러네요. 샹그릴라도 가볼 만한 곳입니다. 이곳은 그러면 또 어느 소수민족이 집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0: 이쪽에는 장족의 집거지인데 소수민족 특징상 자연을 아끼고 신앙심이 같은 민족으로 알려져 있으며 짙은 민족으로 알려져 있으며 종교뿐만 아니라 언어와 그 여러 생활 풍습 등 모두 고대의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남성에서 가장 큰 불교 사원이 송찰민사도 있는데 제일 높은 산지대 산에 쌓인 눈이 마치 한 마리 은빛용이 누워있는 모습과 비슷하다 하여 옹록설산이라는 이런 이름을 붙은 그 설산도 관광할 수 있습니다. 고산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그다지 추천을 안 하는데요. 여행 떠나기 전에 꼭 이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고산증이라 얘기를 들으니까 혹시 도키스는 이제 고산지대 같은 데 여행 가본 적은 있으신가요?
0: 아니요. 저 아직 못 가봤습니다.
1: 글쎄 저도 못 가봤는데 다녀오신 분들의 얘기에 하면 이 고산증을 겪는 분들이 좀 반응이 심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수가 있다는데 기본상 다 고산 반응이 있긴 하더라고요. 아무리 건강한 몸을 가진 분들이라도 근데 이제 머리가 아프고 어떤 분들은 좀 이제 메스꺼리기도 하고 좀 그런 증상들이 있다고 합니다. 산소통을 뭐 이제

0: 사서 가지고 다닌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가 평소에 정말 무료로 향수하는 이것들이야말로 우리 생활에 가장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공기, 햇빛 뭐 이런 거를 다 무료로 향수하고 있잖아요. 그냥 무의식간에. 근데 이런 것 중에 어느 하나라도 뭔가 적합하지 않거나 했을 때는 우리가 그 산소마저도 돈 주고 사야 하는. 그렇잖아요.
1: 맞습니다.
0: 네. 그리고 뭐 등산 코스가 있거나 이럴 때는 여행지에서 그 물 파는 것도 등산해서 조금 좀 높은 곳이 올라가게 되면 점점 더 물도 이제 비싸지고 운반 비용이 있기 때문에
1: 맞습니다.
0: 평소에 뭐든 이 공기든 햇빛이든 정말 바람 하나 다 소중하게 생각해야겠다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1: 네, 아까 춤 얘기하니까 떠오른 건데요. 혹시 요즘 그 노동자 문화공예에서 하는 오색팔이랑 보셨나요?
0: 저는 못 봤습니다. 얼핏 그 영상 홍보물 같은 걸 빗득 봤던 것 같긴 한데.
1: 저도 사실 못 봐가지고 혹시 선생님 보셨으면은 살짝
0: 아쉽네요. 네, 저희들 중 누구라도 본 사람 있으면
1: 맞습니다.
0: 좀 같이 공유하고 그러면 더 좋을 텐데 그거 보신 분을 이제 저희가 게스트로 모셔야 하는 게 아닌가.
1: 한번 모시면은 좋을 것 같기도 해요.
0: 그렇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또 보고 싶다라는 충동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1: 맞습니다.
0: 이제 현지인들은 우리 춤은 예전부터 봐왔으니까 또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건 관광객들을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우리 일상생활을 보게 되면 문화적인 측면의 이런 요소들이 외국처럼 너무 많거나 그런 편이 아니라서 어쩌다 이런 이벤트가 있거나 이런 행사가 있거나 활동이 있을 때는 정말 놓치지 말고 보거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1: 맞습니다. 특히 뭐 아까도 소개했다시피 여기 려양 같은 경우에 운남 같은 경우에는 소수민족이 워낙 많이 살다 보니까 민족축제도 많이 하고 뭐 춤노래 이것도 많은데 저희도 참에 연기가 지금 핫해지면서 이런 극이나 아니면은 뭐 무대가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0: 그렇죠. 네, 또 충분히 그렇게 지금 잘 해가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특히 이제 명절 시즌이거나 뭐 연휴 시즌 이런 때면 더 뭐 오색 찬란한 활동들이 많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저는 덕희 씨하고 좀 이제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 저보다는 게 더 많이 젊은 편이잖아요. 이 젊은층들은 좀 항공 티켓 같은 것도 좀 싼 가격에 이제 잘 좀 캐치하는 것 같고 아니면 호텔 예약하는 것도 좀 가성비 높은 쪽으로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이 방면에 뭐 비결이거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 사용해오는 방법이라도 있는 건지.
1: 저는 그 틱톡에서 더인이 하나 본 거 있는데 항공권 살 때 그 요일을 잘 맞춰야 돼.
0: 화요일.
1: 화요일이었나요? 수요일 아니었어요?
0: 화요일과 토요일 아닌가?
1: 제 기억에는 수요일이었어요.
0: 아, 그래요?
1: 수요일 오후 3시 후에 타면은 그러니까 좀 저렴한 표를 살 수 있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0: 그러네요.
1: 그리고 저는 숙박 같은 거는 사실은 앱으로 다 하는데 딱히 뭐 저렴 그런 거는 없어요.
0: 아, 그래요? 근데 아까 저도 이제 프로그램 뭐 녹음을 하다가 거기서 나오는 그 정보를 보게 됐는데 페이주 있잖아요. 플리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말로는. 플리기 어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뭐 티켓을 사거나 다른 이제 호텔을 뭐 숙박 시설 이제 예약하거나 이런 분들도 계시던데 어플에서는 주요 어떤 걸 즐겨 사용하세요?
1: 저는 트립마을 사용합니다.
0: 거기에도 여행 정보가 있나요?
1: 네, 거기 그 추호싱이 들어가면은 할 수 있어요.
0: 그건 몰랐네. 그건 그냥 돈을 지불하는 어플로만 그런 용도로만 사용하고 가끔은 제가 요즘 병원에 자주 다니니까 거기 안에 들어가면 그 전자의료보험 카드 그래서 카드를 직접 뭐 소지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번거로움이 없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안에 들어가서 이 의료 방면에서는 좀 이제 활용을 해봤는데 여행도 그 안에서 가능한가요? 출행이라는 이제 또 코너가 따로 있는 거네요.
1: 네, 출행이라고 따로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은 표도 구매할 수 있고 숙박도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알차게 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좀 앱을 다운하는 걸 좀 싫어하다 보니

0: 한 대 집중된 앱을 소화합니다.
1: 어허. 오늘 또 깨알 정보 하나 덕분에 얻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지난번에도 한번 티켓 네. 뭐 고속열차 이제 알아보려고 하니까 또 CTC 네네. 트립을 다시 뭐 설치해야 하고 제가 계속 평상에 또 영상 같은 걸 이제 자주 찍거나 하기 때문에 용량이 자꾸 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플도 오랫동안 뭐 한 달 동안 안 쓴다 그러면 인차인차 지워버려요. 근데 만약에 또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또 다시 어플을 이제 뭐 다운받고 설치하고 이러는 과정이 번거로워서 진짜 한 어플에서 뭔가 다 하면 좋겠다 했는데 알리페이에서 이게 가능하네요.
0: 가능합니다.
1: 알겠습니다. 최덕희 씨 오늘 또 유용한 정보까지 본인의 경험까지 더해서 이 여행 정보 얘기를 주셨는데 오늘의 시간 최덕희 씨와 함께 운남성의 권명려강 샹그릴라 여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운남성에 대해서 평소에 이제 좀 관심 갖고 계셨던 분들이 여기 가면 뭘 봐야 하나에 대해서 좀 요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덕희 씨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0: 네, 고맙습니다.
1: 네, 그래요. 네, 덕희 씨와 함께 권명, 려강, 샹그릴라 쪽 얘기하고 나니까 이 중에 어디부터 먼저 가보나 아니면 가서 한 번에 이 코스 다 돌아볼까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그러려면 시간을 좀 길게 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행에 대한 설렘을 안고 방송을 했던 것 같습니다.

0: 오늘의 힐링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의 정소란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만나요.
1: '매주일가'입니다. 이번 주엔 강순옥 작사, 황명월 작곡, 허경남의 노래로 '내 마음 너와 함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가사입니다. 눈 감으며 떠오르는 내 고향 도매 산골, 나를 낳아 키워준 정다운 고향 땅아. 타향에서 수십 년 내 얼굴 주름져도 너의 모습 화폭마냥 내 마음에 남아있네. 아, 어머니 품속 같은 내 고향, 아직도 나를 기다리고 있을 고향기라. 내 고향의 산과들이 눈앞에 역력한데 봄이 오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김을 메어 풍년든 가을에는 집집마다 웃음꽃 피네. 과원향기 하늘 가득 사원들 노래도 높아. 아, 변모된 내 고향 모습 그려보며 내 노래도 함께 합쳐 산간에 올려가라. 아, 내 사랑 어머니 품아 정든 땅아. 너를 찾아 내 간다고 나는 새야 전에 타오.

0: 이번 주엔 강순옥 작사, 황명월 작곡, 허경남의 노래 내 마음 너와 함께를 보내드렸습니다. 매주일과를 마칩니다.
1: 베이징 시간 16点 정.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 103.5 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中波873 kHz 초단파 103.5 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0: 주간종합뉴스입니다.
1: 제18차 당대회 이후 습근평 총서기는 흑룡강성을 여러 차례 시찰하면서 일련의 중요 지시를 내려 룡강의 전면적 전방위적 진흥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룡강은 총서기에 간곡한 당부를 가슴에 새기고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그림을 힘차게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3년 전 총서기가 마카시의 림장과 농촌에 대한 현지 시찰을 진행했습니다. 3년이 지난 현재 중국의 최북단을 찾아 록수청산에 일어난 새로운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높은 곳에 설치된 이들 쳐낳는 림장에서 새로 도입한 열화상 스마트 전망 시스템으로 인공 전망탑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이 점점 많이 투입되면서 연말까지 림장 관할 구역에 대한 순찰을 전면적으로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년간 마카 림장은 보호와 발전을 병행해 산림 지속 가능 경영 면적을 3만 2,300무 달성하고 조경림 160 헥타르를 육성했습니다. 올 8월 마카 림업국과 농부산천회사가 처음으로 야생 홍월귤 대량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수확 시즌 거래액이 1,6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확에 참여한 1,500여 명의 직원 1인당 평균 만 원 이상의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록수청산이 가져다주는 가치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올해 현지 자작나무 수액 채취량이 전년 대비 15배 가까이 증가했고 북극 블루베리 와인 등 5가지 제품이 흑토우품으로 선정됐으며 또 마카 목이버섯은 전국 명특우신 농산물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통적인 림하 제품들은 또 창의 디자인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하고 있습니다. 북극촌의 눈사람 나무집 민박집에서 사서연 씨는 가을 관광 성수기에 대량으로 모여들 손님들을 맞기 위한 준비로 바쁩니다. 지난 3년간 북극촌에서는 민박과 호텔 130여 곳이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마을 변두리에 방치돼 있던 12동의 별장도 활성화돼 관광 종합단지로 탈바꿈했으며 현재 3개 동이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3년간 마카시는 총서기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확고하게 걸어왔습니다. 올 1월부터 8월까지 마카시는 총 245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 수입이 23억 원을 넘어서며 2023년 같은 기간에 비해 한 배 이상씩 동반 성장했습니다.
0: 파은현 오사촌에는 천무 규모의 논이 끝없이 펼쳐져 있고 배수수로가 곳곳에 뻗어 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이곳은 조각조각 나뉜 손바닥 밭이었으나 지금은 6천여 무의 논이 통합돼 벼물결이 출렁이는 풍요로운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논이 반듯하게 잘 정리되고 길이 잘 통하며 수로가 연결되는 고표준 농지 조성 사업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비옥한 농토가 진정으로 스마트 농지로 탈바꿈하게 된 것은 우량종자, 선진 농기계, 선진 영농기술, 훌륭한 제도가 어우러져 발전해왔기 때문입니다. 감옥사 국가농업하이테크 산업시범구에서는 작물 생육 분석, 토양 수분 상태 등 데이터가 모두 스마트 농업 서비스 플랫폼에 집결됩니다. 이곳은 이미 6만여 가구의 농가의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적용 대상 경지는 700만 무를 넘습니다. 농업 기반이 탄탄할수록 농촌 산업은 더욱 다채로워집니다. 부간시에서는 거위 산업이 대규모 사육부터 도축가공, 깃털 제품 생산에 이르는 완전한 산업사슬을 구축했습니다. 해륜시 동풍진 인동촌에서는 과일 채소 따기 신산업 형태와 영지 재배와 심층 가공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는 등 각종 특색 산업이 주민들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업이 발전하고 농촌이 아름다워져야 주민들의 삶이 나날이 풍요로워집니다. 흑하시 곤참촌에서는 역참문화원, 장미산업원, 논공원의 3원 일체 사업을 추진해 향토 문화를 인기 끄는 콘텐츠로 만들었습니다. 향촌 설맞이 문예야회, 재미있는 스포츠 대회 등 농촌 생활에 밀착된 농경 문화 스포츠 브랜드도 전성 곳곳에서 활발히 열리고 있습니다. 흑토지의 활력은 룡강의 드넓은 옥토에 있습니다. 북대황정보 유한회사에 설치된 대형 디지털 스크린에서 스마트 농업의 새로운 모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농업종합기계활율 99.34%, 농업용 드론 보유 대수 전국 1위, 177개의 스마트 농장 구축 등 이 모든 숫자 뒤에는 흥미로운 발전 스토리가 숨어 있습니다. 더곡테크 놀로지 개발 유한회사에서 기업이 자체 개발한 전동 고속 파종기는 국외 기술 독점을 깨뜨렸습니다. 스마트 농업 서비스 플랫폼에서는 온라인 농업 기술 클라우드와 오프라인 마을 및 농가 련계 서비스 모델이 농업 기술의 농가 보급 마지막 1m를 이어놓았습니다. 우리 성은 과학기술 농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며 농업 현대화의 혁신 엔진을 통해 흙토지에 더 많은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드넓은 흙토지에서 녹색 농업이 새로운 풍경이 됐습니다. 해륜시에서는 40여 년간 경작되지 않은 토지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풍부한 자원을 자랑하는 흙토지는 전국 최대 녹색 주방입니다. 우리 성은 녹색 유기농 식품기지 면적이 1억 800만 무에 달합니다. 우수한 품질 뒤에는 우량품종의 지원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추진되는 종자산업진흥행동을 통해 우리 성의 주요 농작물 우량품종 보급률은 거의 전면적으로 확보됐습니다. 부금대금농은 양식, 재배, 가공 및 판매가 통합된 종축순환 특색산업을 구축했고 흑룡강 풍염목장은 완비된 전반산업사슬 추적 시스템을 통해 500여 개의 오프라인 매장에 안심할 수 있는 축산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탕원보화위유업은 흑룡강성 유기농 생태 브랜드를 내세워 해외 시장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성은 브랜드 농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흑토우품의 판매액은 100억 원을 돌파했으며 전국 농업 이미지 브랜드 영향력 6위를 차지했습니다. 흑토우품 성급 공용 브랜드의 지원을 통해 성내 규모 이상 농산물 가공 기업은 이미 2,246곳에 달합니다. 10만 무에 달하는 자소 재배 기지를 보유한 화남현은 지역 특유의 자원을 바탕으로 전체 사슬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품종 선정 단계부터 심층 가공을 목표로 삼았으며 10만 무 규모의 대규모 재배 기지는 안정적인 원료 공급처이자 특수 품종 시험 기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랭지 흑토의 큰 일교차라는 자연 조건을 활용해 기름 짜기용, 정유 추출용 등 여러 맞춤형 자소 품종을 목표에 맞춰 육성하고 있습니다. 자소밭은 가공 공장과 바로 이어져 있어 한 장의 자소잎이 가치를 전환하는 과정을 현지에서 모두 완료할 수 있습니다. 신합촌 자소 재배기지 기술자 장서신은 천여 킬로미터를 이동해 단면 자소 품종을 도입했으며 1년간 포장 순화 재배를 거쳐 로즈마린산 함량이 풍부한 품종으로 키워냈습니다. 화남현은 자소를 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 발전을 이끄는 주력 산업으로 정했습니다. 현내 100여 개의 협동조합과 가족농장이 주변 재배 농가의 소득 향상을 이끌었으며 많은 주민이 산업단지에 취업해 누적 5천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현재 화남현의 자소 신연간 생산량은 만 톤에 이릅니다. 자소 산업단지에는 여러 심층 가공 기업이 모여들어 산업연간 생산액은 5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작은 자소잎은 끊임없이 새로운 분야로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자소 재배 시범원은 재배, 관광, 수확 체험 기능을 결합하고 삼공대원, 향양호 관광지와 연계해 연간 1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소 향주머니, 합향구슬 등 문화창의 상품도 시장에서 인기를 얻으며 농업 및 관광 융합 산업 사슬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1: 이 시간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인성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고전 명작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고전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0: 상심하지 말아요. 방금 그럼 어떤 인간이길래 이렇게 상심해요? 아, 놀라지 말아요. 난 덕모와 한뜨락 셋방에서 사는 리괴영이라고 해요. 아까 그 자식이 거물아 풀으락 해서 나가는 걸 보고 무슨 일이 생겼을 거라 짐작하고 들어와 봤어요.
1: 리괴영 덕모, 위로해줘서 감사해요. 아까 그 사람은 허몽아닌데 예전부터 그놈한테 당한 걸 생각하면 한두 마디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2: 림도정은 눈물을 씻으며 류계영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했다.
0: 이 어두운 사회에서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이 도정도모 혼자뿐이겠어요? 허망한 그 자식 참 나쁜 인간이군요. 내가 왕효연의 집에 가서 한번 의논해볼까요?
3: 왕효연?
0: 네.
3: 효연이를 알아요?
0: 네. 나 왕효연과 동창이에요. 효연이와 아주 친한 친구라는 걸 알고 있어요.
3: 그렇군요. 더욱 반갑네요. 효연이와 의논해보는 것도 좋겠어요.
0: 그럼 내가 가죠. 밖에 없이 밀탐하는 놈들이 있을지 모르니 도정도무가 가는 것보다 내가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3: 네, 그럼 수고해주세요. 기다릴게요.
0: 네.
2: 이튿날 오후 리괴영이 몸집이 작고 성격이 활달한 여학생 한 명과 함께 림도정의 집에 찾아왔다.
4: 도정동무, 오랜만이에요. 날 기억하겠어요?
3: 서위 동무, 기억나요? 3.18 기념일 시위 때 용감히 싸우던 언니 모습이 참 인상 깊었어요.
0: 도정동무, 내가 왕효연을 찾아갔는데 그도 그냥 안타까워만 하지 좋은 방법을 찾지 못하더군요. 그래서 둘이 함께 우리 학생회 강사로 있던 서위를 찾아가서 좋은 방법을 얻었고 덕무에게 알려주러 함께 왔어요.
4: 도성 덕무, 효연이 들어 삐라를 뿌려달라고 부탁한 적 있죠?
3: 네, 덕무가 뿌려주었나요?
4: 그런 얘긴 먼저 그만두고 이번에 덕무가 어떻게 되어 잡혔는지 그 경과를 말해봐요.
2: 림도정은 허몽안을 만난 경위를 마짐없이 서휘에게 얘기해 주었다.
4: 도성덕무, 덕무는 용감히 투쟁하려 하고 성격도 활발하고 솔직해서 참 좋은데 방법이 너무 서툴러요. 허몽안 같은 인간에게 덕무가 삐라를 뿌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덕무가 어떻게 되어 체포됐는지 알아냈어요?
0: 저 동무들은 얘기를 나누세요. 난 밖에 나가서 담과를 사올게요.
3: 동무, 난 정말 바보 같아요. 체포된 원인은 알아본 적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나 어떡하면 좋죠?
4: 동무 일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3: 그건 여영택과 왕현을 제외하고는 리대유밖에 없어요. 여영택은 나약하긴 하지만 나를 고발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어요.
4: 효연인 더 그럴 수 없겠죠?
3: 맞아요. 그렇다면 그런데 리대유 동무는 혁명 동지가 아닌가요?
4: 대유 동무에 대해 잘 알고 있어요. 누구의 소개로 만난 덕문가요?
3: 아니에요. 하지만
4: 혁명 진영 내엔 영원히 변절자가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아무에게나 모든 걸 쉽게 말하지 말아요.
3: 그러고 보니 로가천 덕무가 마지막으로 저를 만났던 날 변절자가 나타나서 많은 덕무들이 체포되었다는 말을 한 기억이 나요. 전 어떡하면 좋죠?
4: 동무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3: 도망쳐

0: 된다고 생각하는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1: 좋아요. 그럼 이제 내 말 들어요.
2: 락화생이랑 해바라기 씨 좀 사왔어요.
0: 우리 이거 먹으면서 얘기해요.
2: 아니, 그럴 새 없는 것 같아요. 도정너무, 밖에 누가 와서 찾고 있어요.
0: 누가요?
2: 나 모르는 사람이에요. 도정동무를 찾는 것 같은데요.
0: 서위동무, 어떡하죠?
1: 당황하지 말아요. 난 먼저 갈 테니까 내일 저녁 집에서 기다리세요.
0: 네.
1: 누가 동무를 데리러 올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절대 비밀이에요.
0: 네.
1: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0: 네.
1: 알겠어요?
0: 네.
3: 서희가 침착하게 림도정의 귓가에 대고 일러주었다. 림도정은 그제야 시름을 놓은 듯 웃으며 뜨락으로 나갔다. 양복 차림의 청년 한 명이 림도정을 보자 마주 걸어와 그의 손을 덥석 잡는다.
4: 누나, 드디어 만나게 됐군. 그동안 잘 있어서?
0: 누구?
4: 누나, 나요, 도풍이. 나도 모르겠어.
0: 도풍아, 못 본 사이 어느새 이렇게 훤칠한 청년으로 자랐네. 이젠 제법 청각티가 나.
4: 그러게 말이야. 이거 봐, 이제 난 누나보다 키도 더 커.
0: 그래, 도풍아, 반가워. 어서 집 안으로 들어가자. 도풍아, 앉아. 몇 해 동안 집에서는 잘들 지내고 있지?
4: 누나 결혼을 했다면서. 왜 매형은 왜 보이지 않소? 혼자 살고 있어?
0: 그래, 나 지금 혼자 지내.
4: 매형은 뭘 하? 돈 맞소?
0: 그런 건 왜 물어? 난 그 사람과 헤어졌어. 그런데 넌 어디서 오는 길이니? 집사람들은 모두 잘 있어?
4: 어머니는 병으로 돌아갔소. 누나는 모르겠지만 아버지는 또 한자리 하고 있어. 아버지는 남경에 있고 난 상해에 있어. 누나, 난 지금 진단대학 학생이요.
0: 그래? 그런데 북평에 왜 왔어? 아버지도 오셨어?
4: 아버지? 아버지는 돈이 모자란다고 동북지방에 땅을 헐값에 팔았는데 그게 배 아파서 소작인들한테서 땅값을 더 받아내겠다고. 아버지는 열하성으로 갔고 난 부평에 남아 열하성 성정부 비서장님 작은 마누라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중이란 말이오. 무력으로 소작인들을 볶아내지 않으면 돈을 거둘 수가 없으니까.
0: 도풍아, 너 아버지를 돕는답시고 그런 양심 없는 짓은 하지 마라. 소작인들은 먹지도 입지도 못하고 고생이 참 많아. 거기서 돈을 더 받는 건 그 사람들 뼈를 깎아내는 일이야.
4: 누나 모르지? 나한테 애인이 있어. 령령이라는 처녀인데 아주 예뻐. 학교의 꽃이요. 령령인 부잣집 아가씨인데 우린 이미 약혼했어. 이제 아버지가 돈을 가져오면 우리 인사 결혼식을 올릴 거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소작쟁이들한테서 조금이라도 돈을 긁어내야.
0: 도풍아, 너 이렇게 속되고 너절한 사람인 줄 몰랐구나. 그게 무슨 말이냐?
4: 누나, 그만아. 누나 틀림없이 공산당이지. 그 모가지를 조심아.
3: 화가 나서 툴툴거리던 림도풍은 그대로 문을 차고 나가버렸다. 어두운 밤, 림도정은 가슴 그득히 차오르는 우라를 참을 길 없어 책상에 마주앉아 편지지를 꺼내들었다. 로가천 오빠 하고 서두를 썼지만 이내 빡빡 지우고 성도 이름도 없는 편지를 써내려 가기 시작했다.
0: 나의 가장 친근한 스승이며 버신 당신이여, 나는 지금 당신이 어디에 계시는지 어떤 멋진 운명에 처했는지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버시여, 나는 당신한테 꼭 알려드릴 말이 있습니다. 나는 과거의 방황과 우유부단 속에서 뛰쳐나와 용감하게 당신이 가고 있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나의 가장 존경하는 버시여, 최근에 나는 하마터면 반동놈들한테 붙들려 쓰러질 뻔했는데 가장 위급할 때 위대한 당 우리의 어머니는 구원의 손길을 보내주었습니다. 나는 지금 저조함에 못 애기고 있지만 마음은 행복합니다. 그것은 내가 나아갈 길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장 사랑하는 벗이요,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던 말을 올리겠습니다. 웃지 마세요. 벗이요, 나는 당신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든 당신은 영원히 내 마음속에 살아있을 것입니다.
3: 편지를 다 쓰고 난 림도정은 읽고 또 읽어보면서

0: 왕효연의 집. 효연이가 수심에 잠겨 온 저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자 그의 부모님이 걱정스레 눈치를 살피며 묻는다.
1: 효연아, 너 왜 얼굴색이 그렇게 어두우냐? 공부가 힘들어?
2: 아니에요.
1: 그럼 왜 그래? 말을 해보려무나, 응?
3: 효연아, 아버지한테 말 못할 게 뭐 있어? 곤란한 일이 있으면 아버지에게 말을 해보거라.
2: 아버지, 도종이가 지금 국민당 놈들한테 큰 변을 당하고 있는데 딱 해서 못 견디겠어요. 그를 꼭 구해주고 싶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3: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 도정이가 무슨 일을 당하고 있어?
0: 왕효연은 아버지의 어머니가 도정의 일에 관심을 보이자 이때다 싶어 그가 처한 경우를 상세히 말해주었다.
3: 그럴 법이 어디 있냐? 천하의 고얀 놈들.
1: 효연아, 너무 안타까워 말아라. 그리고 도정이도 너무 속을 태우지 말라고 해.
2: 네.
1: 우리 같이 방법을 생각해보자꾸나.
3: 응? 효연아, 네 고모가 정현소학교 교장으로 있으니 거기다 부탁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학교에 교원이 모자라다고 했으니 마침 잘 됐지. 내가 네 고모한테 얘기해놓마.
2: 고마워요 아버지. 도정이를 꼭 구해주세요.
3: 그래, 도정이 일은 차마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나선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에 적게 간섭하고 공부를 잘하는 것이 너의 앞길을 도모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2: 맞아요 아버지. 이번 한 번만 도정이를 도와주면 저도 더 이상 삐치지 않고 공부 열심히 할게요.
0: 아버지의 승낙을 받고 도정이를 구할 방법까지 의논을 마치고 난 왕효연은 이튿날 바로 커다란 수박을 담은 바구니를 들고 림도정을 찾아갔다. 문 앞에 이른 그는 혹시나 모를 밀정놈들이 들으라는 듯 일부러 큰 소리로 도정에게 말을 건넸다.
2: 도정아, 너 왜 요즘 우리 집에 와서 애들을 가르쳐주지 않아? 우리 어머니가 너한테 와보라고 해서 이렇게 왔어.
1: 도정아, 효연아, 네가 왔구나. 드디어 왔구나.
2: 도정아, 잘 들어. 오늘 저녁 7시에 부평을 떠날 준비를 해. 정연소학교 교장이 우리 고모야. 거기 가서 교원 사업을 하면서 피했어. 이 바구니 밑에 사내 양복을 넣어뒀어. 6시가 좀 넘으면 리교영과 다른 학생들이 여기 놀러왔다가 함께 영화 구경을 가게 될 거야. 그 학생들이 확 밀려나갈 때 너도 옷을 갈아입고 이 모자를 쓰고 그 틈에 끼워 나가. 알았지?
1: 정말 세밀하게 준비했구나. 고마워 효연아.
2: 시간이 없어. 잘 들어. 서유가 말하는데 이 집 대문 밖에 늘 밀정들이 기웃거린대. 조심해야 돼. 이 대문을 나서면 사탕거리 붉은 벽돌집 모퉁이로 돌아가. 거기에 자동차가 세워져 있을 거고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널 기다리고 있을 거야. 넌 그 차를 타고 정거장에 가면 돼.
1: 알았어.
2: 그럼 나 먼저 갈게.
1: 효연아, 잠깐만. 이거 받아줘.
2: 이게 뭔데?
1: 내가 러가천한테 쓴 편지야. 서희한테 전해줘. 나 대신 가천 오빠한테 전해달라고.
2: 로가천?
1: 응. 꼭 잊지 마. 꼭 부탁해.
2: 알았어. 그럴게.
0: 왕효연은 계획을 단숨에 말해주고는 재빨리 자리를 떴다. 허몽하니 약속한 사흘 기한은 이제 하룻밤밖에 남지 않았다. 림도정은 착잡한 생각에 잠겨 있었다. 이때 기척이 들리며 리대유가 들어섰다.
4: 도정 놈무, 뭘 그리 골똘히 생각하고 있어?
1: 대유 동무 오셨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4: 근간엔 잘 지내고 계시오? 낯색이 좋지 않은데 무슨 일 있어?
0: 서희의 말을 듣고 리대유를 조금 경계하게 된 림도정은 허몽안의 얘기를 해주면서도 저녁 7시에 떠나기로 한 일은 잠시 비밀에 붙였다.
4: 세상에 그런 철면피한 인간이 다 있다니. 도정동무, 그래서 어떻게 할 작정이요?
1: 허몽안이 말한 사흘 기한이 벌써 이틀이 지났어요. 사정은 엄중하지만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생각나지 않아요.
4: 방법을 찾아야지요. 도망칠 생각은 못했어?

드라마 청춘의 노래 17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조선어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화,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제작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드라마 청춘의 노래 원작 양말 각색 호복순 연출 황고남 18번째 시간입니다. 소희의 말을 듣고 리대유를 조금 경계하게 된 림도정은 허몽안의 얘기를 해주면서도 저녁 7시에 떠나기로 한 일은 잠시 비밀에 붙였다.
1: 세상에 그런 철면피한 인간이 다 있다니. 도정너무, 그래서 어떻게 할 작정이요?
2: 허몽안이 말한 사흘 기한이 벌써 이틀이 지났어요. 사정은 엄중하지만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생각나지 않아요.
1: 방법을 찾아야지요. 도망칠 생각은 못했어?
2: 갈 데도 없어요. 우리 집 밖엔 항상 밀정이 지키고 있어서 요즘 며칠째 가정교사도 못 나가고 있어요.
1: 도정놈무 너무 조급해 마. 내가 돌아가서 방법을 생각해볼게.
0: 림도정이 도망갈 생각도 딱히 별다른 방법도 없는 것을 본 리대유는 옷을 툭툭 털고는 나가버렸다. 오후 4시가 넘었다. 림도정이 양복을 집어들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몸에 대어보고 있는데 림도풍이 후리죽은 모습으로 또 나타났다.
1: 누나, 난 체포됐어. 날 좀 살려줘.
2: 뭐라고? 네가 왜 체포돼? 누가 날 체포했어?
1: 내가 여기 왔다 간 지 2시간도 안 돼요. 경찰들이 들이닥쳤어. 그들은 내가 누나와 같이 복동을 선동한다면서 날 때렸는데 난 정말 억울함. 누나, 날 살려줘. 누나만이 날 도울 수 있어.
2: 내가 널 어떻게 돕는단 말이야?
1: 내가 경찰한테 맞아 죽는 줄 알았는데 호몽안이란 사람이 와서 살려줬어. 그는 누나를 잘 안다고 하면서 누나한테 찾아오면 살 방법이 있다고 했어.
2: 호몽안, 역시 음흉하게 그지없구나. 내가 경각심을 높여야 돼. 급해하면 안 돼. 도풍아, 호선생이 너더러 날 찾아오라 했다지? 그래, 너 내 동생인데 당연히 구해줘야지. 그런데...
1: 그런데 뭐요?
2: 그 허가란 사람이 성미가 급하고 너무 야비해. 그저께는 권총으로 날 위협하더니 요이틀은 밀정을 나한테 붙여놨어. 난 요즘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 그 사람의 태도가 조금만 언하해도 내가 그렇게 잡아대지 않았을 거야.
1: 그렇소? 호 선생이 내 보기엔 아주 친절하던데. 그 사람이 누나를 매우 사랑하는 것 같소. 그리고 돈도 많고.
2: 그런 소리 마라. 그 사람 좋은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그 호가란 사람이 나더러 어떻게 널 빼내라더냐?
1: 누나가 그 사람 말에 응낙하면 된다 했소. 무슨 말인지 누나가 알 거라면서.
2: 그 사람은 나한테 사흘 기한을 줬어. 아직 하루 남았으니까 내가 잘 생각해볼게. 너 그 사람한테 가서 말해. 나를 더 압박하면 아예 거절할 거라고. 날 존중하면서 좋게 대해주면 머리는 꼭 대답을 주겠다고 말이야.
1: 누나, 정말 고마웠어. 누나 정말 좋은 사람이요. 내 애인 영영이를 대신해서도 감사드려. 누나, 꼭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대답을 하오.
2: 그래, 그럼 넌 얼른 가서 그 사람한테 이대로 전해.
1: 알았어. 나 지금 당장 그분한테 가서 누나가 뭐래 대답을 줄 거라고 얘기할게.
0: 만시름을 던 듯 기쁜 표정으로 나가는 도풍을 바래다 주고 방에 돌아온 림도정은 죄없는 동생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는 인츰 마음을 다잡고 재빨리 양복을 갈아입었다. 황혼이 짙어가는 가운데 뜰악에서 웃고 떠드는 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7시가 다가온다. 림도정의 가슴은 세차게 녹뛰기 시작했다.

0: 부모님의 도움으로 임도정은 마침내 평안선 별차에 몸을 싣고 정선으로 갔다. 왕효연의 고모이자 정현 소학교 교장인 왕은문의 도움하에 그는 소학교에서 교편을 잡게 되었으며 열성과 노력으로 학생들의 존경을 받는 교원이 되었다. 어느 날 서휘에게서 편지를 받은 림도정은 당장 왕은문 교장을 찾아갔다.
1: 저 교장 선생님,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저희 사촌 오빠가 일자리를 구하러 여기로 온다는데 교장 선생님께서 좀 도와주실 수 없나요?
2: 사촌 오빠?
1: 네.
2: 림 선생한테 사촌 오빠가 있다는 말은 못 들었는데 정말 사촌 오빠 맞소?
1: 네, 그럼요. 저희 사촌 오빠는 강화라고 하는데 북경대학 학생이었어요. 하지만 최근 오빠네 부모들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라고 핍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도 그만두고 일자리나 찾아서 생활을 유지하려고 해요.
2: 림 선생, 급해하지 마. 지금 학교는 이미 계약을 했고 림 선생도 알다시피 빈자리는 없지 않소. 그 사람이 온 후에 다시 생각해보교. 언제쯤 오게 돼요?
1: 아마 요즘 도착하게 될 거예요. 교장 선생님은 남을 돕기 좋아하시니 우리 사촌 오빠 일도 꼭 좀 도와주세요.
2: 알았어. 요즘 젊은이들은 참.
0: 마음이 어질고 소심한 왕은문 교장은 또 말을 하려다 말고 가벼이 한숨을 지었다. 한 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저녁, 기숙사 관리원이 림도정을 찾아와 문 밖에 누가 왔다고 알려주었다. 림도정이 종종 걸음으로 달려나가니 후리후리한 키에 얼굴이 거무틱틱한 청년이 서 있었다.
1: 누구신지 어디서 오셨는가요?
3: 더정너무 맞죠?
1: 네.
3: 난 강화랍니다. 서희한테서 얘기를 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1: 아, 맞아요. 서희 덕무가 편지를 보내 덕무가 오면 일자리를 배치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난 교장 선생님을 찾아 덕무를 나의 사촌 오빠라 얘기했고 북경대학을 다녔다 했어요. 누가 물어보면 꼭 이렇게 말해야 돼요? 잊지 말아요.
3: 알겠어요.
1: 여긴 교원들을 위해 마련한 기숙사인데 내 방으로 먼저 갑시다.
0: 림도정의 방에 들어선 강화는 온화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물었다.
3: 이건 서유가 동맹에게 전하라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 나에 대해서도 썼을 것입니다.
1: 네, 정말 잘 오셨어요. 서희 동무가 이렇게 동지를 보낼 줄은 몰랐어요.
3: 그렇습니까? 그런데 식사를 했습니까? 난 아직인데요.
1: 이 정신을 봐요. 많이 시장하시겠는데. 제가 관리원한테 먹을 걸 좀 사다 달라고 부탁할게요. 잠시만요.
0: 급히 뛰어나가 관리원한테 먹을 거리를 부탁하고 난 림도정은 물 한 주전자를 끓여서 찬물을 따라주었다.
1: 목도 마르실 텐데 먼저 물 좀 마셔요.
3: 네.
1: 강덕무, 저 서희 덕무 형편은 어떻습니까?
3: 강덕무가 아니라 오빠라고 해야죠.
0: 관리원이 사온 닭 콘제, 곰빵 등으로 저녁을 애운 도정과 강화는 책상을 사이두고 마주 앉았다.
3: 림도모, 학교 형편은 어떻습니까?
1: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교장 왕은문은 나의 친구 왕효연의 고모인데 마흔이 넘도록 결혼을 안 했어요. 여기 교원은 모두 9명인데 그중 여교원은 저까지 합해서 모두 3명이에요.
3: 그래요? 그 교원들의 사상 동태는 어떤지 요양하고 있어요?
1: 네. 우국 사상을 가지고 썩어가는 정부에 불만

0: 재산을 가지고 있는 교원들이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아무런 생각도 없이 먹고 자고 하면서 허송세월만 하는 교원도 두세 명 있어요. 그리고 꼴불견도 하나 있어요.
1: 그래요? 꼴불견이라면?
0: 어우전이라는 똥보가 있는데 시꺼먼 눈썹은 개미떼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경원만 보면 온열 18이처럼
1: 그 사람을 잘 살펴봤습니까?
0: 그저 얄밉다는 생각이 들어서 피하기만 했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1: 아, 그럼 사상이 좀 진보적인 교원은 없습니까?
0: 있어요. 이름은 저육청인데 버정 제2사범학교 학생이었어요. 아주 젊고 정열적인 사람인데 우리는 주위에 사람이 없을 때면 늘 혁명에 대해, 고민에 대해 얘기하곤 했어요.
1: 림동우, 우린 새로 알게 된 사이인데 그럼 난 믿을 수 있겠습니까?
0: 믿어요. 물론 믿죠.
1: 좋습니다. 그럼 동우의 지난 과거도 나에게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2: 림도정은 강화에게 주저없이 자신의 지난 일과 사상 전변의 과정을 얘기해 주고는 타는 듯한 눈처리로 강화를 바라보았다. 아직도 할 말이 많은 듯한 림도정의 눈빛을 바라보며 강화도 믿음의 눈길을 주었다.

0: 아침 일찍 학교 부근의 넓은 들판으로 갔다 온 림도정은 꺾어온 난초꽃 한 줌과 라일락꽃 몇 가지를 두 꽃병에 갈라 꽂아서 맑은 물을 가득 채운 뒤 그중 하나를 들고 강화가 묵는 서쪽 방으로 찾아갔다.
1: 들어오시오.
2: 저 간밤엔 잘 주무셨어요?
1: 덕분에 편히 잤습니다. 손에 든 건 뭡니까?
2: 덕무가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꽃을 좋아해요. 금방 꺾어온 꽃인데 드리고 싶어서.
1: 아, 꽃? 아주 향기롭군요. 나라고 왜 이 향기로운 꽃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고맙습니다.
2: 강덕무, 오늘은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1: 한 친구를 찾아가려 합니다.
2: 아, 그럼 먼저 아침 식사를 하세요. 식사 후에 제가 함께 가죠.
1: 아니, 혼자 가야겠습니다. 도정노무, 그것보다 우리 미리 생각해둬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밀접히 접촉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 관계를 어떻게 볼까 하는 문제입니다.
2: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남들이 어떻게 보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미 덕무를 나의 오빠라고 소개했으니 다들 그렇게 알 거예요.
1: 덕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서로 지내기도 더 편할 거예요. 하지만 입이 빠르고 생각이 많은 사람들도 있으니 우리 경각성을 늦출 수 없습니다. 난 여기서 얼마간 머물까 하는데 덕무 의견은 어떻습니까?
2: 좋아요. 그럼 내가 또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 빨리 일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재촉하겠어요.
1: 좋습니다.
0: 과연 강화의 걱정대로 이 학교의 교원들 중에는 심술 굽고 입이 빠른 사람들이 있었다. 점심 식사 시간 다들 모여서 밥을 먹고 있는데 농보 오우전 교원이 동글 눈을 부릅뜨고 림도정과 강화를 번갈아 흘끔거리다가 입을 연다.
3: 에이, 림선생, 내 한 가지 좀 물어봅시다. 왜 중국의 하마는 전하 총각들은 애인을 애인이라 하지 않고 오빠 동생감에 지낼까요?
2: 선생님은 그것도 모르고 계십니까? 그거야 중국의 봉건 세력이 너무 강해서 마음대로 연애도 못하게 하니 오빠 동생하고 부르는 거죠.
3: 아, 그렇습니까? 그럼 림 선생과 강 선생 두 분은 오빠예요? 애인이요? 아님 둘 다 겸한 사이입니까?

0: 있어요. 아, 다들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요?
1: 교장 선생님, 님 선생에게 애인이란 무엇이고 오빠 동생이란 어떤 사이인지 묻고 있었습니다. 이 두 분이 너무 잘 아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0: 여러분 웃지들 마세요. 먼 길을 오신 강 선생한테 그런 농담은 실례입니다. 강 선생, 저 나무라지 마세요. 우리 선생들은 강 선생과 림 선생이 허물없게 느껴져서 그러는 겁니다.
2: 네, 그럼요. 저와 림 선생은 허물없이 자란 사촌 오누이라 사이가 각별하죠. 충분히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그래요. 오 선생이 농담이 좀 과했어요. 오 선생, 이젠 그 보살 같은 농담이나 노름 좀 그만해야겠어요.
4: 교장 선생님의 말에 교원들이 저만큼 한마디씩 하자 머쓱해난 오우전은 입을 쩝쩝 다시며 자리를 떴다. 한편 강화는 림도정의 도움으로 한동안 정현 소학교에 머물면서 도정이 수업하러 갈 때면 같이 나갔다가 어두워진 후에야 들어오곤 했다. 그들은 동료 교원들 앞에서는 친한 오누이 행세로 그들의 눈을 속여 넘기고 주위에 사람이 없을 때면 진지한 문제를 토의하곤 했다.
2: 도정 노모.
5: 네.
2: 오늘은 좀 다른 문제를 물어보십사.
5: 네, 아는 대로 다 대답하겠어요.
2: 살북 항일 동맹군은 실패했지만 그것이 전국적인 항일 구구 운동에 어떤 작용을 미쳤어?
5: 네? 그건...
2: 앞으로 중국 혁명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오?
5: 아, 네. 저기... 그건... 강덕무, 이 질문에 내 미천이 말짱 드러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적지 않은 책들을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문제는 왜 주의를 못 돌렸는지 모르겠어요.
2: 그럼 하나 더 물어보지. 중국이 일본을 타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오?
5: 네, 그건 확실해요. 공산당과 진보적 인민들이 항일투쟁에 경결이 나섰고 항일전선에는 공산당이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요.

드라마 청춘의 노래 18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조선어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화,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제작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0: 주간종합뉴스입니다.
1: 제18차 당대회 이후 습근평 총서기는 흑룡강성을 여러 차례 시찰하면서 일련의 중요 지시를 내려 룡강의 전면적 전방위적 진흥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룡강은 총서기의 간곡한 당부를 가슴에 새기고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그림을 힘차게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3년 전 총서기가 마카시의 림장과 농촌에 대한 현지 시찰을 진행했습니다. 3년이 지난 현재 중국의 최북단을 찾아 록수청산에 일어난 새로운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높은 곳에 설치된 이들 천안는 림장에서 새로 도입한 열화상 스마트 전망 시스템으로 인공 전망탑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이 점점 많이 투입되면서 연말까지 림장 관할 구역에 대한 순찰을 전면적으로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년간 마카 림장은 보호와 발전을 병행해 산림 지속 가능 경영 면적을 3만 2,300무 달성하고 조경림 160헥타르를 육성했습니다. 올 8월 마카 림업국과 농부산천회사가 처음으로 야생 홍월귤 대량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수확 시즌 거래액이 1,6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확에 참여한 1,500여 명의 직원 1인당 평균 만 원 이상의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록수청산이 가져다주는 가치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올해 현지 자작나무 수액 채취량이 전년 대비 15배 가까이 증가했고 북극 블루베리 와인 등 5가지 제품이 흑토우품으로 선정됐으며 또 마카 목이버섯은 전국 명특우신 농산물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통적인 림하 제품들은 또 창의 디자인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하고 있습니다. 북극촌의 눈사람 나무집 민박집에서 사서연 씨는 가을 관광 성수기에 대량으로 모여들 손님들을 맞기 위한 준비로 바쁩니다. 지난 3년간 북극촌에서는 민박과 호텔 130여 곳이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마을 변두리에 방치돼 있던 12동의 별장도 활성화돼 관광 종합단지로 탈바꿈했으며 현재 3개 동이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3년간 마카시는 총서기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확고하게 걸어왔습니다. 올 1월부터 8월까지 마카시는 총 245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 수입이 23억 원을 넘어서며 2023년 같은 기간에 비해 한 배 이상씩 동반 성장했습니다.
0: 파은현 오사촌에는 천무 규모의 논이 끝없이 펼쳐져 있고 배수수로가 곳곳에 뻗어 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이곳은 조각조각 나뉜 손바닥 밭이었으나 지금은 6천여 무의 논이 통합돼 벼물결이 출렁이는 풍요로운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논이 반듯하게 잘 정리되고 길이 잘 통하며 수로가 연결되는 고표준 농지 조성 사업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비옥한 농토가 진정으로 스마트 농지로 탈바꿈하게 된 것은 우량종자, 선진 농기계, 선진 영농기술, 훌륭한 제도가 어우러져 발전해왔기 때문입니다. 감옥사 국가농업하이테크 산업시범구에서는 작물 생육 분석, 토양 수분 상태 등 데이터가 모두 스마트 농업 서비스 플랫폼에 집결됩니다. 이곳은 이미 6만여 가구의 농가에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적용 대상 경지는 700만 무를 넘습니다. 농업 기반이 탄탄할수록 농촌 산업은 더욱 다채로워집니다. 부간시에서는 거위 산업이 대규모 사육부터 도축가공, 깃털 제품 생산에 이르는 완전한 산업사슬을 구축했습니다. 해륜시 동풍진 인동촌에서는 과일 채소 따기 신산업 형태와 영지 재배와 심층 가공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는 등 각종 특색 산업이 주민들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업이 발전하고 농촌이 아름다워져야 주민들의 삶이 나날이 풍요로워집니다. 흑하시 곤참촌에서는 역참문화원, 장미산업원, 논공원의 삼원일체 사업을 추진해 향토 문화를 인기 끄는 콘텐츠로 만들었습니다. 향촌 설맞이 문예야회, 재미있는 스포츠 대회 등 농촌 생활에 밀착된 농경 문화 스포츠 브랜드도 전성 곳곳에서 활발히 열리고 있습니다. 흑토지의 활력은 룡강의 드넓은 옥토에 있습니다. 북대황정보 유한회사에 설치된 대형 디지털 스크린에서 스마트 농업의 새로운 모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농업종합 기계화율 99.34%, 농업용 드론 보유 대수 전국 1위, 177개의 스마트 농장 구축 등 이 모든 숫자 뒤에는 흥미로운 발전 스토리가 숨어 있습니다. 더곡테크 놀로지 개발 유한회사에서 기업이 자체 개발한 전동 고속 파종기는 국외 기술 독점을 깨뜨렸습니다. 스마트 농업 서비스 플랫폼에서는 온라인 농업 기술 클라우드와 오프라인 마을 및 농가 련계 서비스 모델이 농업 기술의 농가 보급 마지막 1m를 이어놓았습니다. 우리 성은 과학기술 농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며 농업 현대화의 혁신 엔진을 통해 흙토지에 더 많은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드넓은 흙토지에서 녹색 농업이 새로운 풍경이 됐습니다. 해륜시에서는 40여 년간 경작되지 않은 토지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풍부한 자원을 자랑하는 흙토지는 전국 최대 녹색 주방입니다. 우리 성은 녹색 유기농 식품기지 면적이 1억 800만 무에 달합니다. 우수한 품질 뒤에는 우량 품종의 지원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추진되는 종자산업진흥행동을 통해 우리 성의 주요 농작물 우량 품종 보급률은 거의 전면적으로 확보됐습니다. 부금대금농은 양식, 재배, 가공 및 판매가 통합된 종축순환 특색산업을 구축했고 흑룡강 풍염목장은 완비된 전반산업사슬 추적 시스템을 통해 500여 개의 오프라인 매장에 안심할 수 있는 축산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탕원보화위유업은 흑룡

0: 건강성 유기농 생태 브랜드를 내세워 해외 시장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성은 브랜드 농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흑토우품의 판매액은 100억 원을 돌파했으며 전국 농업 이미지 브랜드 영향력 6위를 차지했습니다. 흑토우품 성급 공용 브랜드의 지원을 통해 성내 규모 이상 농산물 가공 기업은 이미 2,246곳에 달합니다. 10만 무에 달하는 자소 재배 기지를 보유한 화남현은 지역 특유의 자원을 바탕으로 전체 사슬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품종 선정 단계부터 심층 가공을 목표로 삼았으며 10만 무 규모의 대규모 재배 기지는 안정적인 원료 공급처이자 특수 품종 시험 기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랭지 흑토의 큰 일교차라는 자연 조건을 활용해 기름 짜기용, 정유 추출용 등 여러 맞춤형 자소 품종을 목표에 맞춰 육성하고 있습니다. 자소밭은 가공공장과 바로 이어져 있어 한 장의 자소잎이 가치를 전환하는 과정을 현지에서 모두 완료할 수 있습니다. 신합촌 자소 재배기지 기술자 장서 씨는 천여 킬로미터를 이동해 단면 자소 품종을 도입했으며 1년간 포장 순화 재배를 거쳐 로즈마린산 함량이 풍부한 품종으로 키워냈습니다. 화남현은 자소를 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 발전을 이끄는 주력 산업으로 정했습니다. 현내 100여 개의 협동조합과 가족농장이 주변 재배 농가의 소득 향상을 이끌었으며 많은 주민이 산업단지에 취업해 누적 5천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현재 화남현의 자소 신연간 생산량은 만 톤에 이릅니다. 자소 산업단지에는 여러 심층 가공 기업이 모여들어 산업연간 생산액은 5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작은 자소잎은 끊임없이 새로운 분야로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자소 재배 시범원은 재배, 관광, 수확 체험 기능을 결합하고 30대원, 향양호 관광지와 연계해 연간 1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소 향주머니, 합향구슬 등 문화창의 상품도 시장에서 인기를 얻으며 농업 및 관광 융합 산업 사슬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1: 이 시간 주간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인성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극장 드라마 용의 아들딸 극본 남철 연출 김훈이 23번째 시간입니다. 산전투가 이순 후 아군은 여러 전선에서 적들을 맹렬히 추격했다. 아군의 계속되는 타격에 의해 더욱이는 좌익을 담당한 지원군 제1군의 청천강 좌내로의 우회 작전에 의하여 적들에게는 커다란 위협이 조성되었다. 이렇게 되자 적들은 하는 수 없이 서수 병력으로 청천강 부간의 모래톱 진지를 고소하게 하고 주력은 몽땅 청천강 남쪽으로 철수하고 말았다. 이는 중국인민지원군이 조선에 나온 후에 제1차 전역이다. 이 전역에서 아군은 18,800여 명의 미군과 계려군을 소멸함으로써 전 조선을 신속히 강점하려던 미국 침략자들의 망령된 시도를 짚으셨으며 조선의 전투적 국면을 안정시킬 수 있었다. 조선에 나온 후 제일 걱정되던 문제, 즉 중국인민지원군이 적들을 막아내고 발을 붙일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이미 철같은 사실에 의하여 완전히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0: 군과 주부의 탄이 소속된 제5군 제13사는 벌써 박천 이남에 이르렀다. 그들을 마주한 적들은 소수의 병력과 괴뢰군만을 남겨두었다. 이날 아침 등군은 아침 안개가 사라지기 전에 적의 진지를 살펴보기 위해 산마루로 올라갔다. 망원경을 들고 한참 동안 맞은 쪽을 관찰하던 등군은 연락병을 불렀다.
1: 사령이, 가서 정치관을 불러.
2: 네.
0: 잠시 후 주부가 산 너머 온표호에서 나와 산마루로 올라왔다.
3: 등탄장, 무슨 좋은 수라도 생겼어?
1: 자, 여기로.
3: 여기는 적의 진지를 관찰하기 좋은 위치구만.
1: 저기 적군 진지에 좌측 사기선을 보.
3: 봤어. 놈들이 한창 공사를 수축하고 있는 모양이군.
1: 저 상기석이 아군의 진지 앞에까지 뻗었는데 난 저기를 툭 끌어놓을 생각이요.
3: 그게 좋겠구만. 그럼 적들을 양쪽으로 갈라놓고 지각히 답식이게.
1: 근데 아까부터 아무리 살펴봐도 저기 있는 적들이 너무 적단 말이요. 그저 한 개의 렌즈밖에 될 것 같지 않소?
3: 적으니까 더욱 좋지. 남은 한 개 배라도 몽땅 소멸해버리면 성적이니까.
0: 등군과 주부가 지형을 다 살펴본 줄 알자 연락병 서령이 재촉했다.
4: 빨리 내려갑시다. 이젠 여기 있은 시간이 너무 오랍니다. 그러다 적군이 지휘관을 발견하고 저격수를 파견하거나 대포를 쏘면 어쩝니까?
1: 여기는 숲에 가려서 적군이 쉽게 막을 수가 없어.
4: 아닙니다. 우리가 망원경으로 적군 진지를 손끝보듯 볼 수 있는 것처럼 적군도 우리 쪽의 동정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젠 아마도 발견됐을 수도 있습니다.
3: 하긴 그렇구만. 자, 내려가기요.
1: 좀만 기다려. 지형을 잘 관찰해야 작전 방안이 활이 떠오를 게 아니오.
4: 아니, 빨리 가자는데도요. 보십시오. 보탄이 막 날아옵니다. 자, 빨리요.
3: 놈들의 초갱병기 내렸으니 이제 그만 내려가기요.
1: 소령의 말처럼 그 놈들도 우리를 발견한 모양이군.
4: 아이고, 그러니 빨리 내려갑시다. 저건 분명 우리를 발견하고 쏘는 포탄입니다.
0: 그들이 산마루를 떠난 지 얼마 안 되어 포탄 세 발이 방금 전에 그들이 서 있던 산마루에 떨어졌다. 지휘부에 돌아온 등군과 주부는 적의 진지를 공격할 것을 사부에 신청했고 사부에서는 인차 동의했다. 등군은 지체 없이 각 영들의 탐부의 의도를 전달하고 전투 준비를 시켰다. 탐부의 명령이 전달된 지 한 시간도 안 되어 일령의 연락병이 영장 육희영의 편지를 가지고 뛰어왔다.
5: 보! 영장이 탐부에 편지를 전하라고 했습니다.
3: 육영장이 보낸 편지라고?
5: 네, 탐부의 전투 명령을 받고 영장 동지가 급히 쓴 편지입니다.
3: 어디 보기요.
6: 관장 정치원 동지에게 저는 지금 가장 절박한 심정을 안고 두 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상급에서는 전번 매복전에서 전투임무를 완성하지 못한 걸 저의 잘못이라고는 인정하지 않지만 엄격히 검사해보면 영장으로서 저에게 적지 않은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번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이번에 저는 우리 형의 벌경 임무를 맡겨줄 것을 간절히 청원합니다. 우리는 이번에 꼭 원대게 잘 싸우겠습니다. 우리는 꼭 영용무쌍하며 공격과 방어의 능한 우리 편의 전투적 작품을 발행하여 더 훌륭히 더 혹시게 싸우겠습니다. 이것은 결코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형의 사기를 높이는 데 미뤄올 것입니다. 그러니 두 분께서 우리 형의 청원을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회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육희영.
0: 편지를 보고 있는 등군의 입가에 흐뭇한 미소가 흘렀다. 특히는 영영무쌍하게 공격과 방어에 능한 우리 탄의 전투적 작품을 발행하여 더 훌륭히 더 억세게 싸우겠다는 구절이 아주 마음에 들었다. 이것은 등군이 조선에 온 후 늘 자기 부하들에게 해왔던 말이다. 자기의 하급이 자기의 이도를 충분히 알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각별히 유쾌했다.
1: 이런 친구라고야. 한번 전투에서 실패하다니 안달이 나는 모양이군. 참, 성미가 나와 비슷하다니까. 근데 조동무, 동무는 왜 편지를 보고 아무 말이 없어? 혹시 무슨 딴 생각 있어?
3: 나는 지금 유키 형이 왜 이런 시점에서 편지를 썼고 또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중이오.
1: 네, 동무에겐 유키 형에 대한 선입견이 단단히 들었구만. 몇 가지 일에서 좋지 못한 인상을 받고서 그 동무를 바로 보지 않는단 말이오.
3: 그가 아무 생각 없이 이런 편지를 쓸 수는 없다고 보.
2: 류 현장이 전화입니다.
1: 류 현장? 이 사람도 참 그렇게 참을성이 없기로세. 편지를 금방 보내놓고 또 조급해서 전화까지요. 담배에서도 연구해봐야 할 게 아니오.
7: 판장공지, 우리 성을 꼭 들어줘야 합니다.
1: 전투 준비나 잘하게.
7: 아, 그럼 동의한 걸로 알겠습니다.
1: 그들의 성을 들어주는 게 어떻소? 어쨌든 일령은 우리 턴의 주먹이란 말이거든. 그들의 위풍을 떨치게 하지 않으면 다음 임무 완성도 문제로 될 거란 말이오.
3: 그래, 일령은 우리 턴에서 의미가 다르지. 그런 각도에서 보면 동의해야지.
0: 날이 어둡기 전에 류키영은 연장들을 인솔하여 지형을 관찰했다. 그는 곽상의 3년을 정면 공격에 배치하고 1년에는 우회하여 적의 퇴로를 차단할 임무를 주었다. 그리고 1년은 영부의 예비대로 남겨두었다. 일령은 이튿날 밤중에 기습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튿날 밤중 돌격 임무를 맡은 부대는 적의 포화가 뜸해진 틈을 타서 적의 진지에 숨어들었다. 여러 양공점에서 총소리가 울릴 때 곽상은 벌써 야간 전투 경험이 풍부한 3년을 지휘하여 첫 번째 산마루로 지쳐 올라갔다. 방형 참호 속에서 자고 있던 적들은 몇 놈만 도망쳤을 뿐 대부분은 방청객이 됐다. 곽상은 조금도 멈추지 않고 전사들을 이끌고 두 번째 산마루로 올라갔다. 첫 번째 산마루에서 전투가 벌어진 걸 본 두 번째 산마루의 적들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 조명탄이 터지면서 주위가 대낮같이 박자 적의 진지에서 경기와 중기가 불을 토하기 시작했다. 제일 앞에 선 사반이 여러 번이나 돌격했으나 번마다 실패했다. 사반장이 중상을 입은 뒤를 이어 대장까지 중상을 입었다. 3년은 산비탈 풀숲에 엎드려 옴짝달싹 못했다. 바로 이때
8: 돌격해 올라가라고! 이건 나의 명령이야! 돌격이 실패하면 처벌하겠어!
0: 뒤에서 날아온 총알이 곽상의 주변에 박혔다. 그건 분명 류키영의 목소리였고 총도 류키영이 곽상에게 쏜 것이다. 곽상은 가슴 속에서 눈치가 솟구치 올랐다. 북쪽 열이 오른 그는 화정방이 손에서 기관단총을 빼앗아 들고 벌떡 일어나더니 산비탈로 치달아 올라갔다. 순간 적의 기관총이 그쪽으로 불을 뿜었다. 그 순간 화정방이 쏜살같이 곽상에게 다가가 그를 풀숲에 눌러붙였다.
4: 이래서 안 됩니다. 이거 너무 위험합니다.
9: 연장 동지는 전투를 지휘해야 합니다.
0: 화정방을 따라 달려온 연합병도 곽상을 붙잡았다.
4: 연합병 보고, 고문은 여기서 연장을 잘 살펴.
9: 알았습니다.
4: 연장 고문은 전련을 지휘해야 할 몸이기에 제가 사반을 지휘하여 올라가겠습니다. 고문을 믿겠소.
0: 화정방은 적의 기관총 사격이 뜸해진 틈을 타서 앞으로 뛰어갔다. 평소에는 그렇게도 수줍음을 잘 타는 화정방이지만 일단 전투가 시작되면 용감한 수리개로 변한다. 박상은 화정방 한 사람의 몸에 이렇듯 판이한 두 가지 성격이 잠재해 있는 것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았다. 화정방은 조명탄 빛을 빌어 교묘하게 지형을 이용하면서 앞으로 뛰어나가다가 납작 엎드리곤 했다. 잠깐 사이에 그는 사반이 있는 곳으로 뛰어갔다.
4: 고모다, 당황하지 마십시오. 제가 반장 대신 왔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4: 자, 기관 총수들은 자기 활약고마서 대항상경을 하고 두 사람의 수류탄을 많이 가지고 산비탄 아래로 해서 가만히 저기 뒤에 가서 저기 기관총을 까보시오.
1: 알겠습니다.
4: 자, 이제부터 나머지 동무들 기관총 옆에서 사격을 조직하여 적의 주의력을 이쪽으로 유인합시다.
1: 알았습니다.
0: 사반의 진지와 산마루에 있는 적의 참호에서 한참 동안 대응 사격을 했다. 그 사이에 수류탄을 지닌 두 전사가 깜쪽같이 애돌아 적의 참호에 접근했다. 적의 참호에서 하늘 땅을 침감하는 요란한 소리가 울리더니 검은 연기가 솟구쳐 올랐다. 적의 기관총이 봉오리가 됐다. 수류탄 벼락을 맞은 산마루는 삽시에 검은 연기에 휩싸였다. 놈들이 10여 명이나 뒤로 꽁무니를 빼는 것을 보고 화정방이 외쳤다.
1: 도겨!

대왕이 날창을 꺼내들고 제일 앞에서 추격했고 다섯 명 천사가 그의 뒤를 바싹 따랐다. 앞에서 달리던 화성방이 둔중한 가족신을 신고 달아나는 놈들의 제일 뒤에 처진 미국 병사를 따라잡았다.

0: 미국 병사들 가운데서 키가 제일 크고 살집이 좋은 군웅은 자기보다 키가 작고 몸집이 유해서한 하정방을 보더니 총창을 꼬나들고 자기 동료들을 불렀다.
1: 이동현들! 서라고! 우리가 저들보다 더 많아! 한번 해보자고!
0: 그 말을 들은 미국 병사들은 그 자리에 멈춰섰다. 지원군 전사들과 미국 병사들 사이에 장격전이 벌어졌다. 제일 처음 미국 병사가 소리치자 두 미국 병사가 그와 합시하여 화정방에게 접어들었다. 1대 3의 총격전이었지만 화정방은 주어의 두려움도 없이 대연한 자세로 맞섰다.
2: 이 세놈 가운데서 앞에 키 큰 놈을 요성내면 마무시도 놈은 꼽자 못할 것이다.
0: 화정방은 두 놈을 피하면서 키가 큰 놈 쪽으로 다가들었다. 그러자 두 놈이 쫓아와서 뒤에서 그를 포위했다. 세 놈을 주시하던 화정방은 차바퀴 돌듯 뱅뱅 돌면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다. 새놈은 화정방을 포위하고는 득이 양양해지었다. 키 큰 놈이 먼저 달려들었다. 화정방이 살짝 피하자 너무 기운을 주었던 그 놈은 중심을 잃고 산비탈에 꼬꾸라졌다. 순간 화정방이 날개에 덮쳐들어 그 놈의 잔등에 날창을 들이박았다. 나머지 두 놈은 비명을 질렀다. 그중 한 놈이 미친 듯이 달려들었다. 화정방은 이번에도 날개에 피하면서 땅에서 흙을 한 줌 쥐어 그 놈의 낯에 뿌렸다.
3: 아이고!
0: 그 놈이 눈을 비빌 때 화정방의 날창에 그 놈의 배에 꽂혔다. 사태가 불리해지자 마지막 놈은 내빼려고 손을 놓다. 그러나 발은 땅에 굳어졌다. 그 놈이 오종종에 서 있는 찰나 화정방이 쫓아가서 잡초가 무성한 산비탈에 찔러 눕혔다.
4: 자, 도부들! 이제 주방으로 올라갑시다!
5: 알겠습니다!
0: 화정방이 천사들을 이끌고 주봉으로 돌격해 올라가려고 할 때였다.
6: 화정방 동무, 거기서 멈춰!

0: 드라마 영웅의 아들딸 2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김난, 음악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1: 北京时间 8点整
2: 您现在收听的是 中波873千赫 调频 103.5兆赫 黑龙江朝鲜语广播
3: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연변방송국에서 녹화 제작한 요청 하마당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